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스타를 만들어서 이 K-스타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스타와 가상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4: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yeah. not too far away.
0: Yeah,
4: unbelievable.
0: Yeah,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4: In the flesh.
5: There i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0: So reassuring.
4: Yeah.
0: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4: One last time.
1: Vibe in action.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that is called green hydrogen.
0: Hydrogen has color.
6: The most eco-friendly because we only require water. Maybe we could power ships, planes, spacecraft with hydrogen in the future.
0: Let's live long so that we can see all these technologies unfold before we die.
4: I hope so, yes.

3년 전인가부터는 이제 그 매미를 심으시죠. 그 밭을 쭉 갈고 씨앗만 뿌리면 되니까는 우선 밭을 깨끗이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그 흩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꽃 피고 이제 수확 시절 되면은 와서 수확만 하면 되죠. 아, 있습니다. 그 춘천 시내에 태계동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이 특별히 요런 작물만 해주는 정미소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

0: 대부분 육식을 좋아하지 이런 우리 고유의 향토 음식들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기호를 맞춘다는 게 앞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렇게 하고 메밀 전병이라고 예전에 그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음식이거든요. 저희는 좀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자배기 같은 데 있죠. 옛날에 그릇도 많지 않으니까 자배기. 그런 데다 아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온 동네가 다 먹을 정도로. 그리고 이 들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진짜 이만한 자배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떠먹었어요. 옛날에. 예, 그 정도로 이제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음식이 참 뭐랄까. 굉장히 맛있었죠.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그 뚜껑 있잖아요. 가마솥 뚜껑. 그게 무쇠솥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뒤집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기름을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발라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후라이팬에다 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무도 좀 신경 써서 샀어요. 다른 거 없고 마늘하고 이제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맛을 낼 겁니다. 저희는 들기름을 정말 많이 먹었고 참기름도 물론 짜서 먹었죠. 농사를 이제 크게 졌으니까. 근데 모든 음식에 들기름. 네. 그리고 이제 참기름은 조금 이렇게 왜 나중에 뭐 그런 식이었고. 하여튼 부치기고 뭐고 그냥 다 들기름. 문은 그냥 깨끗하게 이제 해가지고 체를 잘 썰어야 이제. 너무 두꺼우면 아무래도 좀 살짝 볶을 때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굳지 않게

그냥 하면 이게 물이 많이 생겨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약간 절여요. 절여서 조금 놔두면 얘가 이제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서 물이 좀 생길 때까지 좀 놔둬서 물이 좀 생기면 얘가 이제 절여져요, 약간. 그런 다음에 이제 꼭 짜서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예, 기다려 주세요. 이거를 지금 절여진 상태거든요. 이거 절여졌으면 이거를 이렇게 꼭 짜요. 그럼 물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최대한 짜서 질척거리지 않게 최대한. 이제 여기다 마늘 좀 넣고 그다음에 요 고춧가루. 약간 이게 지금 저기 시골에서 온 고춧가루인데 조금 맵거든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꼬집만. 이거 그래도 색깔이 좀 빨개야 먹음직스러우니까 제가 조금 빨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기름. 들기름도 충분히 넣어주시고 깨좀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거 다된 건데 어떻게 맛있게 됐나요?

당김만 나간 다음에 이게 너무 식으면 얘가 붙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 다 흩어져.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싸는 게 더 이쁘고, 예, 흩어지지 않게. 조금 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가운데 넣었죠? 이걸 이렇게 푹 싸서,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르면 얘가 안 터지더라고.

고향은 뭐 전쟁 당시에 대구에서 태어났고 인천을 거쳐서 이제 춘천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한몇년 빼고는 계속 춘천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들어올 당시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나면서 보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름대로 그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호수가 내려다 보여가지고 아 여기 터를 잡자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죠. 제가 그 매실 성목 한 80줄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호두나무를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어가고 있죠. 여기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 화전하다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저쪽에 그 바른골이라는 골짜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집터라든지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비탈이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옥수수를 주로 심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완전히 뭐 물에 잠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금 담수된 그쪽으로 춘천을 나갔는데 지금은 담수되고 도로가 없어지니까는 양구 가는 도로로 해서 추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실제 양구 가는 것보다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그 콩도 안 돼요, 콩. 그게 아마 그 호수 영향인 것 같아요. 그 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는 그 결실기에 제대로 결실이 돼야 되는데 결실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480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밀가루 원조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도 그 춘천의 공주천 그 당시에 그 제방 공사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서 그 이제 박스에 돌을 하나 채우면은 표를 하나 주고 그런 표를 마가지고 밀가루를 타왔는데 주식이 뭐못 살다 보니까는 거의 밀가루라고 할수 있고 뭐 칼국수 그다음에 그 수제비 뭐 옥수수 범벅이라든지 거의 밀 위주로 그 식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제가 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 되다 보니까 그 제사가 많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제사가 그 추석, 설 빼놓고도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메밀 부침하고 전병이 필수로 상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되고 그때 어머니가 그

공부를 하시면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때 주로 먹었고, 아주 특별한 때, 이제, 해주시면은, 별식 비슷하게 해주시면 그때 좀 먹어봤는데, 그 무채도 있지만,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거는 그 김장김치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로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결혼이라든지, 대부분 다 음식을 집에서 했잖아요. 뭐, 형님, 동생들, 대사라든지, 그런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했죠. 소당에다 대부분 했죠. 지금이야 신식이니까 그런데, 소뚜껑 이렇게 꼭 뒤집어 넣어가지고, 기름 탁 두르고, 그 소당에다 다 했죠. 검은색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밑반찬으로 주로 이제 뭐 고추 절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깍두기라든지 그런 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김치. 그 정도죠. 그 사실 오늘도 했지만 이게 쉬운 음식은 아니잖아요. 좀 번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메밀 전병을 먹을 수 있는 게뭐 막국수 집이라든지 음식점에 가기 전에는 특별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 게뭐 어머니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서 그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이런저런 걸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수. 꼴도 보기 싫다가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하도 많이 먹어서 음식 맛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너무 자주 먹고 이러니까 이 여기 말이 꼴도 보기 싫다에서 꼴두어를 앞에 붙여서 꼴도 보기 싫은 국수, 이게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죽해서 밀어서 칼로 썰어서 칼국수처럼 삶아 먹는 건데, 이제 칼국수에도 여기는 그 김치를 썰어서 먹는 국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밀로 먹는 거, 그러니까 1900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밀가루는 없고 가장 흔했던 게 이제 메밀가루니까 그래서 꼴뚜국수를 많이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끈기가 없어요. 그 푹 삶아놓으면 숟갈로 떠먹어야지 젓갈로는 못 먹어요. 메밀입니다. 메밀. 예전에는 100% 메밀가루였는데 맛 때문에, 입맛 때문에 밀가루하고 섞는 거죠. 메밀가루, 밀가루, 김치, 두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육수를 사용하는 국수는 없어요. 강원도 쪽으로는 다 맹물에 소금간만 하죠. 예전에는 디딜빵하에서 빠서 썼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분기로 내리는 거고, 차이는 그거죠. 밀가루를 붓고 이게 잘 저어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게 반죽을 밀대로 밀으려면 조금 질척하게 반죽을 해야 돼요. 이게 밀가루는 이렇게 안 갈라져요. 이건 메밀가루라서 이렇게 뜯어지고 갈라지는 거지.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 7분을 그냥 이대로 내비둬요. 그냥 칼국수보다 두 배는 두껍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메밀은 약간 설 익으면 서걱서걱해요. 묵은 김치를 쓰는데 너무 그걸 100% 쓰면 시국다리죠. 식어서 못 먹고 그거를 금방 한 김치하고 잘 조합을 해야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여름에 음식 마실 이게 아마 5월 6월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이 음식의 제가 알기로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속이 부딪히지 않는다, 막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거를 먹으면 안 부딪힌다 그러더라고요.

0: 저는 고향이 여기.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주천 쭈르륵 동문이에요. 우리 내 집사랑 우리 애들 다. 아버님은 고향이 모산동.
1: 모산동.
0: 그리고 어머니는 화산동.
1: 화산동. 네.
0: 서부동에서 사시다가 일로 이사를 오셔서 저기 앞에 삼성 슈퍼 자리에서 제천 상해를 하시다가 이 그러니까 내가 73년도에 일로 이사를 오면서 바로 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내가 한 40살까지는 장날이 장사가 훨씬 잘 됐지. 여기가 장이 서산면장이잖아요. 서산면장이라서 옛날에 인구가 그래도 3만이 넘는 동네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지금은 줄어서 합쳐도 많이 안 될 거예요 인구가. 예전에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장이 저기 안흥서부터 다 내려오는 장이고 그쪽에서도 다 넘어오는 장이고 송악 거기 평창 절반이 이렇게 다 오는 장이잖아. 근데 지금은 요 동네장이죠. 동네장. 여기가 원래 중심지잖아. 지금 여기가 중심지인데 지금 상권이 외곽도로로 형성이 됐어. 처음에 칼국수 국수 종류인데 한 1, 2년 있다가 이 꼴뚜국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동네 어르신들이 나는 이런 게 먹고 싶은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제 여기 지방분들이 이런 음식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먹고 싶다 그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꼴뚜국수를 먹어보는 보셨겠죠. 아무래도 시대가 지금 36년생이시니까 뭐 안 먹어본 음식이 뭐 있겠어요. 이게 가장 천박한 음식이잖아요. 나 이제 그 꼴뚜국수라는 게 가장 강원도나 이런 강원도 제천이나 뭐 여기나 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가장 왜 천박한 음식 그러니까 못 먹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셔보셨겠죠. 이제 동네에서 메밀농사를 지면 옛날에 그 보면 돌이 많이 섞여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 메밀 안 깐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앞에 도랑에서 이제 체에다가 씻어. 그래가지고 갓바를 쫙 길에다가 널어놓고 며칠을 말리잖아. 말려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껍데기를 삐껴. 맷돌로 이제 다 갈아. 그거를 뭐 한 10가마, 20가마 사면 며칠을 걸쳐서 그걸 다 갈아. 갈아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체로 쳐가지고 껍데기 날리고 알맹이 해고. 그래서 예전에 93년 때까지만 해도 메밀이 새카맸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싹 벗겨서 저걸 이제 녹살이라 하거든. 그러면 색이 약간 노랗게 해야지 저게 이제 점점 시커매지는 게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면 묵잖아 이렇게. 묵어서 조금씩 시커매지는 거라. 90년도 중반부 예전에는 단양에도 있었고 원주에도 있었고 곡물향에 이제 크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천 그 역전에 가면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가져오고 뭐 만물상에서도 가져오고 우리는 아직 재분된 거는 내가 그냥 시범사와 이렇게 받아서 쓰는데 아직은 메밀을 갈아서 써요. 재분기가 저게 내 기억으로는 한 50년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때는 맷돌로 다 했는데 한 78년도 그때 저게 방앗간에서 쓰던 걸 가지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저기서 쓰던 거니까 더 오래된 거지. 김장김치를 우리 내가 군대 제대하고도 우리는 한 10접씩 했거든. 1000포씩 해가지고 뒤 안에 이렇게 묻어놨었잖아. 그리고 저게 지금 한 얼추 30년 됐죠. 저장고가 그때서부터는 저장고에 넣어놓고 쓰는데 그 떨어지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속 뭐 열 폭씩 수시로 김치를 했지. 김장김치는 100% 동네 거고 사라고 얼굴 알으면 우리 배추 사 이래서 다 가져오는 거고 뭐 없으면 뭐 제천 공판장에 가서 사오는 거고 내가 어려서부터 두부를 이틀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그게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했지 두부를 그게 아주 제일 귀찮은 거 두부 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 새벽서부터 옛날에 장작 때는데 지금 계속 불을 때 하잖아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시간은 똑같이 걸려 4시간 조리하는 과정은 엄마는 통밥이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것밖에 차이 없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얼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먹기 나름이 자기가 자주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간장 다 때려붓고 다 일단 다 때려붓더라고 간도 안 보고 단골 손님들이 그러더라고 좀 짭짤하면 밥 한 그릇 달라 그래서 그것도 말아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안 먹고 먹는 사람은 빠져서 먹고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TA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We are back, baby! Finally, after 3 whole weeks!
1: 맞습니다.
0: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1: 여러분도 우리 보고 싶었나요? 아, 좋습니다.
0: 네, over the past 2 weeks, Heartwave's Lian and Keep It Up's Lukia stepped in as the special MC. I heard they completely won over the hearts of the fans all over the world.
1: 아, 그러니까요. 저도 챙겨봤는데 너무 또 풋풋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아주 아주 너무 든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0: Yes, I feel the same way. Now that Myeonglan's is back, how about a quick cheer to get ourselves fired up? Fighting!
1: 아, 좋습니다.
0: Woo-hoo! All right. To welcome the summer season, we've got a special episode lined up today.
1: 네, Simply K-pop 여름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무더위를 멀리 멀리 날려줄 여름 플레이리스트 준비해봤습니다.
0: From songs that will instantly cool you down to stages filled with a summer spirit. Are you ready to hit play together?
1: 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요, 여름 저격 단짠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네, 강렬한 퍼포먼스는 물론 감성까지 채워줄 무대들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What's been your go-to song? Could you recommend a summer song for us?
1: Ah, ah, ah. 저 요즘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격하게 운동하거나 춤추고 나서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0: Okay, then what is it?
1: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아,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0: That is so you, Wonjin.
1: Uh-huh.
0: But we all have that one song we turn to in moments like this. One that instantly gives you a boost.
1: 맞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는 나의 에너지 플레이리스트.
0: Nice. Shall we check it out?
1: 좋아요. 뮤직 스타트.

0: 지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본 코너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They are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icons. Please give it up for Zodiac.
0: Welcome. Come on in.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hello Zodiac. Can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Thanks, global.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0: Hey.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Phantom Fire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인 Phantom Fire라는 앨범은요. 총 수록곡이 다섯 곡으로 되어 있고 동명의 타이틀곡인 Phantom Fire라는 곡은 알리바이 세계관에서 이어져 온 노래인데요.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밤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순간 종말 직전의 밤을 자유롭고 대담하게 저희만의 방식으로 즐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나이스! 좋습니다.
1: Also, I watched the Phantom Fire performance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sexy and laid-back vibe.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4: 네.
5: 네. 네, 안무 포인트 동작은 먼저 약간 Phantom Fire 제목과 같이 좀 더 환영 속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어잡고 땡기면서 열정을 보여주는
4: 열정.
5: 네, 다시 한번 당기고
6: 열정.
5: 당겨서
6: 열정.
5: 쳐서
0: 열정.
5: 열정 다음에 여유.
0: 여유까지.
5: 치고
0: 에이.
5: 와서
0: 네.
5: 여정. 다시 여유.
0: 여유, 여유.
5: 네, 멋있는 모습 보여 드리고
0: 에이.
5: 모여서
0: 열정.
5: 포즈 하시면은 저희 싸비의 챌린지 안무 부분입니다.
0: 아, 너무 멋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실까요?
5: 네.
0: 렛츠고. 좋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7: 우리 명란제의 열정 한번 뽑아내볼까요?
0: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1: 오케이.
0: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 Yeah. 네, 됐습니다.
1: All right. 뮤직 큐.

0: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1: 너무 좋은데요.
2: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right, we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Zodiac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You all look so amazing today. What's the key point of each of your outfits?
3: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0: 네, 범수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오늘 옷의 포인트는 이 주렁주렁 걸린 체인인 것 같은데요.
3: The key point is the chain that is hanging very loosely on his chest.
0: 아, 좋습니다. 혹시 씽님은 있으실까요?
5: 저는 머사입니다.
6: 특기.
3: So like a hood with ears on it.
0: 자, 다빈님 있으실까요?
7: 저는 딱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 펜터파이어, 파이어를 표현하는 이 바지와 그 다음에 하네스. 하네스인 것 같습니다.
3: Okay. So the pants that looks like fire and the harness he has on.
0: 좋습니다.
3: Al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Okay. Which member do you think has the best sense of style? Has there ever been a look or outfit worn by another member that you think, I'd love to try that?
3: 아하, 예, 평상시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멤버가 누구신지 그리고 탐났던 스타일링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한번 웨인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7: 저는 저희 그룹에서 그래도 리오가 패션 감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 So Wayne thinks it's Leo.
7: 네, 리오가 이쁜 옷이 되게 많고요.
3: He has a lot of pretty clothing.
7: 그리고 제가 비니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리오가 예쁜 비니를 많이 알고 많이 사서 가끔 탐이 납니다.
3: And he likes to wear beanie by himself a lot. So when he sees Leo and his pretty beanies, he really likes to try that out.
0: 좋습니다. 한번 규님, 규민님 답변해 주실까요?
8: 네. 저는 그 저랑 그 같이 살고 있는 다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빈이.
3: So 규민 thinks it's 다빈.
8: 네. 다빈이의 방에 가면은. 가져가고 싶은 옷이 정말 많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3: So when he goes to Dabin's room, there's so many clothing that he would really like to take, but unfortunately the size doesn't fit.
0: 좋습니다. 아까 또 지목 당하셨던 우리 리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6: 네, 저는 자얀으로 선택할게요. 왜냐면 자얀은 약간 귀여운 스타일 되게 많이 입고 근데 약간 나 저랑 마음이 반대가지고 그래서 한번 입고 싶었어요.
3: Okay, so Leo thinks it's 자얀 싶었어요. Because 자얀 has a lot of cute clothing and so it's very different from his personal style, so he would like to try that out. Next question, please.
4: What fashion item do you own the most of?
3: 자, 모자, 목걸이, 셔츠, 선글라스 등등 각자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신 패션 아이템 무엇인지?
8: 저는 사실 패션에 막 큰 관심은 없는데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모자가 진짜 많아요.
3: So 현식 says he doesn't really have that big of an interest in fashion, but he has a lot of hats.
0: 좋습니다. 다음 자연님.
5: For me, it's hat. Like, even I think I have like few hat that have same color but with different style. Like I have what is it, like
3: snapback,
5: yeah, snapback, but they all is like same color. Yeah.
3: And what color is it?
5: Maybe probably like red, and then like, you know, like have an army pattern. One I got a lot.
3: Okay.
5: And yeah.
3: Cool.
0: 좋습니다. 렉스님?
9: 저는 아까 액세서리 좀 위주로 많은 거 같고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Okay, so Lex says he has a lot of accessories like rings, bracelets, and necklaces. Okay, thank you. Next question, please.
4: Okay, and the last one. Do you usually get your fashion inspiration maybe from the artists, movies, social media, or maybe somewhere else?
3: 다른 아티스트나 영화, SNS 등등 패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 저는 아이돌 선배님 분들이나 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플이 있는데 핀터레스트라는 어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좋죠, 좋죠.
0: 좋습니다.
3: So he says he uses an app like Pinterest a lot for his fashion inspiration.
0: 좋습니다. 씽님은요?
2: 네, 저는 저스틴 비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연습하다가 바지 이렇게
7: 여기까지.
3: Oh, you're the same like Wonjin.
2: 진짜요?
3: Yeah. He knows.
0: 좋습니다. 자, 웨이님은요?
10: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장바구니 담는 편입니다.
3: Okay, yeah. So he also has a lot of artists that he looks up to, and also he does a lot of online shopping. So when he looks at the clothes online, the ones he thinks is pretty, he puts it in his cart. All right, could you say a final few words before we wrap things up?
4: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subject. It was a special experience for me. By the way,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and happy birthday, Leo!
5: Oh, thank you!
4: Please stay healthy and I hope we can meet again soon. Thank you!
0: 아 좋습니다. 저 윈님께 한번 우리 규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11: 아 일단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텀파이어 활동도 덕분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소디에게 신곡 무대 한번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5: Yang pertama mau bilang kita udah persiapin Phantom Fire ini secara matang, jadi jangan lupa buat terus support dan terus cintai Zodiac sampai kapanpun itu. Like I hope we can stay forever like this.
0: Ooh, all right. Well, here's Zodiac's performance of Phantom Fire, overflowing with their tough energy.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9: 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12: 이나 midnight haze 어둠 속에 갇힌 king's highways hidden page 이제는 맞지 못해 eternal chase in a vampire

0: Summer playlists have all kinds of songs and moods. Isn't that right, Wonjin?
1: 맞아요. 조금 낮에는 약간 이렇게 시원하고 좀 청량한 노래를 좀 찾는다면 밤에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좀 찾는 법이죠.
0: That's why we have prepared the Early Summer Night Playlist. Our next artists are sure to bring all the feel of a summer night.
1: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촉촉하게 물들일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e're bringing you an incredible lineup of pure talent. First up is the R&B goddess, 유성은.
1: 그리고 데뷔 20주년을 맞아 다시 뭉친 레전드 그룹, SIA의 완전체 무대까지. 뮤직 쏘!

0: Let's go! Simply K-pop! Simply K-pop Summer Specia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episode!
1: 네, 오늘 저희가 엄선한 여름 플레이리스트 다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0: Well, we hope your playlist will be filled with great songs all summer long. And with that,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1: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선거라. 선거.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1,000명이 한 번 오는 공간보다는 100명이 열 번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3: 저는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저희 영화관은 영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5: 뭔가 취향이라는 게 되게 쉽게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갖춰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서 취향은 어떤 디깅과 발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랜드에서 공간 운영도 하고 있고 디자인도 하고 있는 디자이너 오은택이라고 합니다.
6: 기획 담당하고 있는 권지우라고 합니다.
7: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8: 저는 명필름 아트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황다진입니다.

명필름 아트센터는 영화사 명필름이 파주 출판도시에 세운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우선 지하 1층에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카페와 굿즈샵이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요즘 직접 만드는 베이커리가 손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또 영화 관련 책이나 굿즈들이 많이 있어서 구경해 보실 수도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쇼룸이 있는데요. 현재는 세계 영화 우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제를 만들고자 하셨던 영화인인 고 김대현 선생님의 수집품을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층은 명필름이 지나온 스토리가 담긴 아카이브 룸이에요. 명필름 영화 스틸컷, 그리고 영화에 쓰였던 오브제들, 그리고 영화 속 필름 사진들 같은 것들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4층에는 작은 상영 공간인 스크리닝 룸이 있습니다. 스크리닝 룸은 신발을 벗고 좌식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조금 비스듬히 누워서 영화를 보셔도 되고 또 1층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나 디저트를 함께 드시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명필름 아트센터는 곳곳을 영화라는 키워드로 채워놓고 있는 공간입니다.

0: 무비랜드는 작은 극장이고요. 옛날 영화들을 바탕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작은 극장입니다.
1: 이제 1층, 2층 리모델링 하고서 F&B랑 매표소 라운지 올라가고 이제 쭉 위로 영화관이 증축될 예정입니다.
2: 되게 거대해 보인다.
3: 진짜 실물 훨씬 커.

0: 이 공간에서 손님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 좋을까를 되게 설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었어요.
1: 재밌게 하자.
2: 네. 둘, 셋.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이 극장의 이름을 정할 때도 좀 더 놀이동산 같았으면 좋겠다. 이 여기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추러스도 그렇고 라디오 채널도 그렇고 저희랑 대화하는 그런 모든 게 좀 즐거웠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서 무비랜드라는 이름으로 확실해졌었어요.
3: 저는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월 말에 이제 1주년 준비해서 딱 1년 됐습니다. 저는 딱 처음에 상영관에서 고사 지낼 때 생각나요. 딱 1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돼지 머리 실제는 아니고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술 따르고 그랬던 기억이 전 되게 아직도 강하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고 약간 다 설레고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었는데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1년 잘 끌어온 것 같습니다.
1: 매진 시켜주세요.
4: 제발.
5: 저희가 올해로 개관한 지 딱 10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개관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사기사님, 그리고 저 이전에 거쳐갔던 많은 직원분들이 이 공간을 애정하면서 아끼고 갖고 오셨던 것들이 일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영화관은 186석이고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음향으로 영화 사운드의 힘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상영이 있는 관이 하나뿐인 단관극장입니다.
6: 3층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의자예요. 저희가 원래 이거보다 작고 싼? 두 배 싼 의자를 사러 갔다가 프리미엄관용 의자잖아요. 한번 앉아보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부해요. 공간은 작지만 의자는 정말 편하다.
7: 아, 네. 저희가 주로 한 달에 한 분의 이제 큐레이터를 섭외를 해서 그분이 뭐 작업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영감 받거나 좀 도움이 되셨던 영화들을 네 편에서 한 여섯 편 정도 셀렉을 하고 있고요. 그 셀렉한 영화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라디오 콘텐츠도 촬영을 하고 공간에 이제 그분의 소장품이라든지 영화 관련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공수를 해와서 공간 안에 같이 녹여서 좀 더 영화라는 걸 좀 더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저희는 저희 멤버 9명이 모여도 작은 사회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친구가 친구

0: 붙고 해서 점점 그 사회를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 분을 모시는 것도 저희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영화를 볼 때 내가 좋아서 보는 것도 있는데 친구가 추천해줬을 때 그 영화가 되게 재밌고 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 같은 그런 큐레이터가 영화를 매달 선물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1: 우선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은요, 저희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영화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들을 꾸준히 생각하고 네, 리스트업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희의 사심이 조금 들어가서 꼭 소개하고 싶은 영화들을 네,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한국에 정식 개봉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귀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명필름 아트센터에는 영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영화를 온전히 감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상업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가리지 않고 상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요. 특히나 음악이나 미술, 뭐 사진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나 수요도도 높은 편입니다.
0: 티켓부스에 저희가 마이크로 약간 놀이동산에 질때 오듯이 말을 걸어요, 손님분들한테. 거기서부터 이제 커넥션이 이뤄지는데 그 순간이 저는 좀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골 손님분들이 계시는데 저 골목에 들어오실 때부터 저희가 나랑님 오셨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분이 엄청 좋다고 손님분들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2: 여기가 공간 기획이 너무 잘돼 있고 예쁘고 그리고 영화 큐레이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3: 되게 신경을 엄청 쓰신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층별로 역할 같은 게 나눠져 있는 것도 그렇고 직원분들께서도 오셔서 막 말도 친절하게 잘 걸어주셔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영화관들은 요즘 다 키오스크로 고객분들을 응대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조금 더 공수가 들어가더라도 이 티켓을 체크하면서 손님분들이랑 한마디라도 더 나누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 공간에 계속 오고 싶게끔 만드는 힘이라고 느껴서 1,000명이 한 번 오는 공간보다는 100명이 10번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1년을 딱 채워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10번 오신 분이 딱 100분이 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 이 단골 분들이.
4: 이제 상영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보는데 항상 제가 보면은 상영관 3층에 디얼에 이번에 앉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에 계속 제가 앉는데 그 공간이 이 3계층 중에서 제일 좁지만 저만의 공간이기도 하고 친하기도 해서 그 공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아트센터에서 조금 좋아하는 공간은요, 2층 쇼룸에 있는 전시대 맞은편에 놓여있는 좌석인데요. 약간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좌석에서 바로 앉으면 2층에서 외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바깥을 좀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겨울에는 눈이 쌓여 있고 또 여름에는 강아지가 산책 다니는 그런 귀여운 풍경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그쪽에서 앉아서 외부 풍경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명필름 아트센터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필름 아트센터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같이 와서 여기 공간에 이런 것들이 있대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무게랜드 하기 이전에는 사실 옛날 영화들을 잘 보는 관계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신작을 위주로 하니까 신작 위주들로 봤었는데 무비랜드가 생기고 나서 제가 저희 극장에서 옛날 영화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떤 영화가 어떤 영화에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 배우들이 이 감독이랑 어떤 필모를 쌓아왔는지 그것도 이제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무비랜드를 하면서 저희 마스터즈 분들이랑 비슷한 관객이 된 것 같습니다.
5: 뭔가 내 취향이 왜 안 생기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좀 돌이켜보면은 뭔가 근데 깊게 파보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발견하고 디깅하는 거를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네 해서 뭔가 취향이라는 게 되게 쉽게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갖춰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요즘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서 취향 어떤 디깅과 발견 그런 거에 어떤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 취향이라는 게 뭐라고
4: 하는 거죠? 어려워요. 취향이요? 취향이 뭐냐고요? 저는 무비랜드라고 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 무비랜드는 재미나?
1: 제가 요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이 라디오 헤드로 철학하기라는 책입니다.
0: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BPC라는 팀버튼 감독 영화인데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또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4: 다이소 가서 그 키트 있거든요. 그 키우는 거. 그거를 2,000원 주고 사와서 예쁜 화분에 옮겨 심고 물 주면 자라나요. 지금 애정 가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 화분과 식물 물 주는 세트 그거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오, 예, 예.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기분이 어려운데요.
7: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네.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우리나라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걸. 나 진짜. 여태까지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 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저 오지 마, 저 오지 마. 저.
2: 방해해야지.
4: 영초!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50마리 잡혔어, 50마리.
4: 걸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0: 돌잡았네요, 돌잡았어.
1: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가요.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
0: 열심히 화이팅!
1: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2: 못 맞췄지, 뭐!
1: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0: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어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0: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1: 과거에는 CR 크고 개체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0: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1: 그렇죠.
0: 있어야
1: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0: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1: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0: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의 움직이는 사람 김우간입니다.
1: 그치, 특이해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죠.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이라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개성이 넘치냐면 힘을 줘야 될 때 안 줘요. 그리고 힘을 빼야 될 때 안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엇박자로 가요. 자기만의 질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김우간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봐도 아 저건 김우간 스타일이구나, 저 움직임은 정말 루즈하게 가는데 그 안에서 계속 쌓여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또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전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0: 작년, 아 이제 작년이네요.
2: 네.
0: 네. 맞아요. 요즘 막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는 얘기인데 제 작년에 내가 뭘 했었는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했어.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딱 2년 보고 가자. 왜냐면 집이 계약이 2년만 내가 고생을 해보고 전과 같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땐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자 하고 딱 그 2년이 다 돼갈 즈음이었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막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또 벌이가 없어지고 계속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그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일단은 내려가자, 내려가서 생각을 하자 하고 교수님께 그때 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녹화 들어가기 한 두 달 전이었었을 거예요. 뭐 네, 좋은 일이겠죠? 2025년을 빛낸 무용수상이라고 하는데 빛을 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 빛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정말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어서 1년 전, 뭐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 한 해 동안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아직도 저는 적응하고 있어요, 변화에. 어떤 팀이냐? 프로젝트 팀 랑만은 이 단어들은 언제나 낭만을 꿈꾼다 라는 심보를 가지고 저 혼자 시작한 팀이어서 혼잔데 팀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팀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내 걸 좀 해보자 생각을 했을 때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들, 선생님들처럼 내 거를 할 수 있는 국리를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그들은 단체 이름이 있었어요. 뭔가 일단 저게 있어야 뭘 할 수가 있나? 그래? 일단 그러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내게 됐으면 좋겠어서 나와 비슷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조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동료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단순히 그냥 누가 안무자고 누가 예술감독이고 무용수로 이렇게 있고 그러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동료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았죠, 뭐. 일단 그게 선정이 된 걸로도 기분이 좋을 일이고 사실 그 작품이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걸로 꼭 안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알티밋 무용단이 발족하고 창단 공연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때 저기 103호에서 거수투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 인생관이 담겨있는 작품인데 이거 지금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안무를 할 수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그걸 막 그냥 내던졌던 거거든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고 그 작품을 다시 토파보면서 아 이건 나중에 꼭 내가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서류 넣을 때 되게 좀 설레었었거든요. 이거 되면은 좋겠다 넣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초연작이 25분이고 재연으로 그해 연말에 15분 버전으로 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규모 해야 되겠다 하고 55분 정도 나와요. 정확히 런타임이 이제 시간도 길어졌고 사람들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때 나와 지금 많이 달라졌고 약간 애니메이션 모티브가 그때 더 많았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메시지를 담아보자, 낙원을 찾아서가 꼭 울프스레인 무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이거인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찾는 게 낙원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어낼 수 있는 작품을 잘 만들어보자 그러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 건 없죠. 평생 영원히 찾다 죽는 거죠, 뭐. 무용수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찾는 낙원이 뭐냐라는 질문은 안 했어요.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어때? 삶이 과거에 이랬고 지금 이랬고 미래에 이럴 것 같다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누구는 여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자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돈이라고도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돈을 찾아서, 여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뭐든 찾아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찾아가는 과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낙원이라고 포괄을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찾는 낙원은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0: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모든 걸 그냥 낙원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걸 찾는 그 행위들 끝에 다다랐을 때 그걸 찾아왔던 모든 과정이 낙원이기를 바란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돌아보면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낙원이었기를. 그런 작품이에요.
1: 우리 무관이 학생은 편차가 컸어요.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고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한 친구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색깔도 충분히 내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많이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글쎄요. 어떤 학생이었을까? 저는 이상한 애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굉장히 시니컬한 애였어가지고, 여기 길 건너에 고시텔이 있는데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1, 2학년. 제 어깨보다 한 2cm 더 있어요, 침대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책상, 바로 이렇게 딱 그 침대에 앉아서 책상 앉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이. 그런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저 형 무서워요. 저 오빠 무서워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무섭대. 그때 기운이 많이 안 좋긴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 콩쿨, 첫 콩쿨 때 예선 통과한 게 그 메시로와소라는 작품. 그게 제가 이제 일반부 첫 콩쿨 그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는 그냥 사라지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뭘 할 수 있지 근데 하고 제일 딱 보이는 게 콩쿨이었어요. 선배들이 매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동기들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콩쿨을 내가 한번 나가볼까,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겠다 했으니까 뭐라도 하자 하고, 그때 저만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처음이었어서, 여기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잘했다. 그때 덕기 교수님이 보낸 카톡이 있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아니었어가지고 덕기쌤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캡처한 거에 최선이었고 최상이었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게 계속 뭔가 해도 되겠다, 더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메시지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제 입시 마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쭉 거의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학교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래서 더 귀하고 덕을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사실 우리 뭐 예술계가 다 어렵고 특히 무용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스테파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힘든 마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이 무용계에서 더 춤출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죠. 잘하고 좋은 아티스트가 무용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스테파를 도전할 때도 그 마음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높았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마음을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무용은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내는 것이 자기 앞에 떨어진 과제라면, 그것을 하다가 이 친구가 나는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 초심을 생각해서, 그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차별했으면 좋겠다.
0: 맞아요. 20년, 이제 2026년 되면 딱 20년. 14살 때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아요. 올해 낙원을 찾아서 아루코 대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신작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하반기에라도 신작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진짜 일이 없어서 놀고 사람이 없어서 외롭더라도 내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 즉 낭만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키우자, 내 팀을 키우자, 내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자. 프로젝트 팀 낭만 김우간.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STAR를 만들어서 이 K-STAR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STAR와 가상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4: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not too far away.
0: Yeah,
4: unbelievable.
0: Yeah,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4: In the flesh.
5: There'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s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0: So reassuring.
4: Yeah.
0: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4: One last time.
1: Vibe in action.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that is called green hydrogen.
0: Hydrogen has color?
6: The most eco-friendly because we only require water. Maybe we could power ships, planes, spacecraft with hydrogen in the future.
0: Let's live long so that we can see all these technologies unfold before we die.
4: I hope so, yes.

0: Hey, Wonjin.
1: Uh-huh.
0: What's been your go-to song? Could you recommend a summer song for us?
1: Ah. 저 요즘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격하게 운동하거나 춤추고 나서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0: Okay, then what is it?
1: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아,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0: That is so you, Wonjin.
1: Uh-huh.
0: But we all have that one song we turn to in moments like this. One that instantly gives you a boost.
1: 맞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는 나의 에너지 플레이리스트.
0: Nice. Shall we check it out?
1: 좋아요. 뮤직 스타트.

0: 세븐의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캠은 코너죠.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They are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icons. Please give it up for Zodiac.
0: Welcome.
2: Come on in, come on in.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hello Zodiac. Can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Thanks, global.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Phantom Fire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인 Phantom Fire라는 앨범은요. 총 수록곡이 다섯 곡으로 되어 있고 동명의 타이틀곡인 Phantom Fire라는 곡은 알리바이 세계관에서 이어져 온 노래인데요.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밤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순간 종말 직전의 밤을 자유롭고 대담하게 저희만의 방식으로 즐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나이스. 좋습니다.
1: Also, I watched the Phantom Fire performance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sexy and laid back vibe.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5: 네.
6: 네. 네, 안무 포인트 동작은 먼저 약간 Phantom Fire 제목과 같이 좀 더 환영 속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어잡고 땡기면서 열정을 보여주는
5: 열정.
6: 네, 다시 한번 땡기고
7: 열정
6: 땡겨서 열정. 어깨를
0: 열정.
6: 쳐서
0: 열정 열정
6: 열정, 열정 다음에 여유
0: 여유까지
6: 치고
0: 에이
6: 와서
0: 네
6: 다시 여유
0: 여유 여유
6: 네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0: 에이
6: 모여서
0: 열정.
6: 포즈 하시면은 저희 싸비의 챌린지 안무 부분입니다.
0: 아, 너무 멋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실까요?
6: 네.
0: 렛츠고. 네. 좋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8: 우리 명란제의 열정 한번 뽑아내볼까요?
0: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6: 오케이.
0: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 Yeah.
0: 네, 됐습니다.
1: All right. 뮤직 큐.

0: 들으셨나요?
1: 오, 너무 좋은데요.
2: 너무 좋은데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l right.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Zodiac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You all look so amazing today. What's the key point of each of your outfits?
0: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5: 네, 범서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오늘 옷의 포인트는 이 주렁주렁 걸린 체인인 것 같은데요.
3: The key point is the chain that is hanging very loosely on his chest.
5: 좋습니다. 혹시 씽님은 있으실까요?
2: 저는 이 모자입니다.
6: 특히.
3: So like a hood with ears on it.
5: 자 다빈님 있으실까요?
7: 저는 딱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 팬더파이어, 파이어를 표현하는 이 바지와 그다음에 하네스. 하네스인 것 같습니다.
3: Okay.
0: So the pants that looks like fire and the harness he has on.
5: 좋습니다.
3: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Okay. Which member do you think has the best sense of style? Has there ever been a look or outfit worn by another member that you think, I'd love to try that?
0: 아하. 예, 평상시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멤버가 누구신지 그리고 탐났던 스타일링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5: 좋습니다. 한번 웨인 님부터 답변을 해 주실까요?
7: 저는 저희 그룹에서 그래도 리오가 패션 감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 So Wayne thinks it's Leo.
7: 네, 리오가 이쁜 옷이 되게 많고요.
3: He has a lot of pretty clothing.
7: 그리고 제가 비니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리오가 예쁜 비니를 많이 알고 많이 사서 가끔 탐이 납니다.
3: He likes to wear beanie by himself a lot. So when he sees Leo and his pretty beanies, he really likes to try that out.
5: 좋습니다. 한번 규민님 답변해 주실까요?
8: 네. 저는 그 저랑 그 같이 살고 있는 다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빈이.
3: So 그, Kyumin thinks it's Dabin.
8: 네. 다빈이의 방에 가면은 가져가고 싶은 옷이 정말 많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3: So when he goes to Dabin's room, there's so many clothing that he would really like to take, but unfortunately the size doesn't fit.
5: 좋습니다. 아까 또 지목 당하셨던 우리 리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6: 네, 저는 자야노 선택할게요. 왜냐면 자야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 되게 많이 입고 근데 약간 나 저랑 많이 반대가지고 그래서 맞아. 한번 입고 싶었어요.
3: Okay, so Leo thinks it's Zion
0: because Zion has a lot of cute clothing and so it's very different from his personal style, so he would like to try that out. Next question, please.
4: What fashion item do you own the most of?
0: 자, 모자, 목걸이, 셔츠, 선글라스 등등 각자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신 패션 아이템 무엇인지?
8: 저는 사실 패션에 막 큰 관심은 없는데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모자가 진짜 많아요.
0: So Hyunsik says he doesn't really have that big of an interest in fashion, but he has a lot of hats.
5: 좋습니다. 다음 자연님.
2: For me, it's hat. Like, even I think I have like few hat that have same color but with different style. Like I have what is it? Like
0: snapback.
2: Yeah, snapback. But they all is like same color.
0: Same color.
2: Yeah.
0: And what color is it?
2: Maybe probably like red. And then like you know like have a army pattern.
0: Uh-huh. Yeah.
2: That
0: yeah.
2: one I got a lot.
0: Okay.
2: And yeah.
5: Cool. 좋습니다. 렉스님?
9: 저는 아까 액세서리 좀 위주로 많은 거 같고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Okay, so Lex says he has a lot of accessories like rings, bracelets, and necklaces. Okay, thank you. Next question, please.
4: Okay, and the last one. Do you usually get your fashion inspiration maybe from the artists, movies, social media, or maybe somewhere else?
0: 다른 아티스트나 영화, SNS 등등 패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까?
8: 저는 아이돌 선배님 분들이나 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플이 있는데 핀터레스트라는 어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좋죠, 좋죠.
5: 좋습니다.
3: So he says he uses an app like Pinterest a lot for his fashion inspiration.
5: 좋습니다. 씽님은요?
2: 네, 저는 저스틴 비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연습하다가 바지 이렇게 해.
7: 여기까지.
3: Oh, you're the same like Wonjin.
2: 진짜요?
3: Yeah.
5: He knows. 좋습니다. 자, 웨이님은요?
10: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장바구니 담는 편입니다.
0: Okay, yeah. So he also has a lot of artists that he looks up to, and also he does a lot of online shopping. So when he looks at the clothes online, the ones he thinks is pretty, he puts it in his his cart. All right, could you say a final few words before we wrap things up?
4: Thank you so much for today, Zodiac. It was a special experience for me, by the way.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and happy birthday, Leo!
6: Oh, thank you!
4: Please stay healthy and I hope you can meet again soon. Thank you!
5: 아, 좋습니다. 저 윈님께 한번 우리 규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11: 아, 일단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텀파이어 활동도 덕분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좋습니다. 우리 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소디에게 신곡 무대 한번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2: Yang pertama mau bilang kita udah persiapin Phantom Fire ini secara matang, jadi jangan lupa buat terus support dan terus cintai Zodiac sampai kapanpun itu. Like I hope we can stay forever like this.
0: Ooh, all right. Well, here's Zodiac's performance of Phantom Fire, overflowing with their tough energy.
5: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9: 네.
5: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12: 이나 midnight haze 어둠 속에 갇힌 King's highways hidden page 이제는 맞지 못해 eternal chase in a family

0: Summer playlists have all kinds of songs and moods. Isn't that right, Wonjin?
1: 맞아요. 조금 낮에는 약간 이렇게 시원하고 좀 청량한 노래를 좀 찾는다면 밤에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좀 찾는 법이죠.
0: That's why we have prepared the Early Summer Night Playlist. Our next artists are sure to bring all the feel of a summer night.
1: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촉촉하게 물들일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e're bringing you an incredible lineup of pure talent. First up is the R&B goddess, 유성은.
1: 그리고 데뷔 20주년을 맞아 다시 뭉친 레전드 그룹, SIA의 완전체 무대까지. 뮤직 스타!

0: Let's go! Simply K-pop! Simply K-pop Summer Specia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episode!
1: 네, 오늘 저희가 엄선한 여름 플레이리스트 다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0: Well, we hope your playlist will be filled with great songs all summer long. And with that,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1: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0: Five.
1: In.
0: Action.
1: Action.
2: Action.
3: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번엔 통일교육을 좀 더 다른 시선에서 봐볼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귀엽고 멋진 친구가 나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동상초등학교 5학년 전우영이라고 합니다. 오,
0: 아까 제작진에게 살짝 듣기로는 우영군이 작년에 정말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상인가요?
1: 한민족 통일 문화재전에서 그림 작품으로 통일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0: 어마어마한 상을 타셨는데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1: 추천서는 삭제하시겠습니까?
0: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추천서는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삭제하여 통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와,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
0: 네, 씩씩합니다. 아주 우리 우영군. 네, 너무 멋있는데요? 짜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휴전선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없을 통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진짜 대단하죠? 너무 대견하고 부모님도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그리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어요?
1: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께서 북한 신학민이셨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마음도 너무 예쁘다. 그런 마음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영군 평소에 통일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었었나요?
1: 평소에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한민족 통일 문화 재전을 통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좀 긴장돼요?
1: 네, 긴장되네요.
0: 긴장하는 말투로 얘기하는 게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우영군.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타임. 퀴즈 좋아해요?
1: 퀴즈요? 네. 좋아하진 않는데 해보면 좋지 뭐.
0: 그쵸? 해보면 좋겠죠? 오늘 주제로 한번 퀴즈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남북한이 하나로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할 때 사용하는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이 깃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한반도기?
0: 오, 네, 대단한데요? 한반도기. 딩동댕. 여기는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역의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1: DMZ.
0: 와, 역시 통일부 장관상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습니다. 만점 받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우리 우영군은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1: 동생 하나 있습니다. 저기.
0: 저기 있어요?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아, 동생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아, 귀여워. 네, 닮았어요, 우영군과. 동생은 이제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더. 느낌이, 인상이. 우리 우영군이 동생군하고 놀다가 가끔 이렇게 다투 때도 있어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화해를 해요?
1: 형이 제가 먼저 풀고 화해하는 편이에요.
0: 대견하다. 초등학생이라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진 않은데 우영군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1: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높여서 평화롭게 하기 바랍니다.
0: 서로 양보하고.
1: 네.
0: 아까 우영군과 동생이 서로 화해하듯이. 마음 씀씀이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초등학생 같지 않은, 오히려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1: 아까 노래 부를 때 네. 노래가 너무 예술적이었어요.
0: 아 진짜요? 노래가 예술적이었어요? 오 너무 감동이다.
1: 이렇게 만나서 영광이고.
0: 어머 와 이거 완전 돌발 질문이었는데 우영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최고의 찬사를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따가 또 해야 되는데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우영군은 커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1: 미술 관련된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0: 우영군의 미래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군의 미래를.
1: 네.
0: 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1: 이번 콘서트에 초대해주셔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랑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에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에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평화통일의 희망이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0: 뉴스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게 많이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또래로서 이제 북한 친구들은 대학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뭐 축제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취업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1: 제가 북한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나 북한도 학교가 있을 텐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뉴스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 저희가 뭐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 같은 거를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0: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연구하고 또 교육활동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우연하게 초극적 이동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연구를 지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북의 내부의 상황들, 북의 내부에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 연구하는 작업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원래 알기로는 북향민들은 굉장히 체제에 좀 제약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통제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그곳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를 먹고 어떤 의례를 참가하고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그쪽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나마 우리에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려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접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 갇혀 있는 굉장히 파편화된 정보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에서 나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의 사회경제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실제로 북한 전체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인지 잘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들을 1차 자료와 여러 가지 최대한의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북의 자료가 지금 한국에서는 다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에게는 이 특정한 그 허가를 받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이나 저희가 있는 뭐 다른 대학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좀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그런 거예요. 미국의 국회 도서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북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저널이라든가 이 잡지 그리고 노동신문 중에도 구하기 어려운 판본을 디지털로 다 만들어서 모든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다운받아서 보거나 볼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관계인 거죠. 해외의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카탈로그로 모든 연구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북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우리 사회는 북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약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1: 특수자료에는 민주조선도 들어가고, 그리고 청년전위, 조선인민군, 천리마, 예술영화도 있고, 텔레비전 연속극도 있고, 아동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영화도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큐멘터리인데, 북한에서는 기록영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영상 특수자료도 있습니다.

0: 있습니다. 70년대에 이 노동신문이 불원 간행물 취급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제약이 있었다가 88년에 이게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제한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면서 영화 같은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와 뭔가 예술을 보는 속도라든가 그 안에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다르죠. 뭐 띄어쓰기도 다르고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외국어로 공부할 때는 그 문화를 알아야지 또 그 언어가 그만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그 문화적 어떤 논리 체계 내에서 북한의 자료들을 이해해야지만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북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 The history of inter-Korean sports has been marked by both triumphs and challenges. What memorable moments still lie ahead? Join us as we explore the future of inter-Korean sports.
3: Olympic 때 전쟁 멈추듯이 이것도 또 한번 그렇게
4: 원칙이지.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2026년 월드컵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공동 주최하기로 했어요.
5: 이런 북미, 중미가 합쳐서
4: 그렇죠.
5: 가네요.
4: 어떻게 보면 북아메리카에서 공동 주최를 하는 건데 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한 나라가 주최하기에는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시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공동 분배를 하면은 좀
5: 뭐 경제적인 부담도
4: 경제적인
5: 적고.
4: 부담도 적고 하니까 좀 좋지 않을까.
6: 그게 이제 분산 개최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32개국 출전에서 이번부터 48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게임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4: 네.
6: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치워놓은 다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끝나고 나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4: 그렇죠. 이게 비용이야 정말.
6: 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4: 네.
6: 2030년 월드컵도 또 여러 나라가 분산해서 치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4: 거기도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5: 유럽과 저 아프리카 권이 이렇게 하나가
6: 그렇죠.
5: 이렇게.
4: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이 한번 공동 주최를 하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근데 저는 또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 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6: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4: 예.
6: 가뜩이나 이제 월드컵 올림픽 하면 선수단 안전이 제일 문제예요.
5: 예.
6: 물론 관중도 그렇지만.
4: 예.
6: 이제 보안 검색, 검문 검색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될 텐데 이란 선수들은 월드컵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조문이 빠진 거죠.
5: 어디서 경기를 하는 거죠?
6: 미국에서 조별리그를 치는
5: 이란이
6: 하필이면.
5: 그럼 뭐.
4: 이란이 그 참여는 할까요? 그것부터 궁금한데요.
6: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참가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4: 그렇죠.
6: 그러면 지금 떨어진 팀들이 지금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 한 자리를 대체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나가면요.
4: 예.
6: 사실 다음 대회 출전권을 거의 박탈당해요.
4: 아.
6: 수입 면에서도요.
4: 예.
6: 사실 한 16강만 가면 일단 100억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4: 오.
6: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요.
4: 예.
6: 그러니까 그 금액도 무시 못하고요.
4: 그렇구나. 그러면 잠시 이 월드컵 기간만큼은 좀 다들 전쟁을 멈추고
5: 올림픽 때 전쟁 멈추듯이
4: 그렇죠. 네.
5: 이것도 또 한번 그렇게 평화의 무드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6: 참고로요. 1998년 그 프랑스 월드컵 때요.
4: 네.
6: 이란과 미국이 조별리그에서 붙었어요. 그때도 서로 원수였습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다 불상사를 우려했어요.
4: 예.
6: 관중끼리 싸우지 않을까. 선수끼리
4: 예.
6: 그냥 뭐 어떤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깜짝 놀랄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하기 직전이 뭡니까? 양국 선수들이 악수를 하죠.
4: 네.
6: 그때 이란 선수들이 하얀 장미를 미국 선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4: 멋있네요.
6: 그럼 왜 백장미였을까요?
4: 평화의 상징.
6: 예, 이란에서 이 하얀 장미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런 일이
4: 진정한 스포츠죠.
6: 그다음에 이제 관중들끼리도 서로 이제 화해가 되고 춤도 같이 췄어요.
4: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장면들 보면은 또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6: 그리고 또 재밌는 게 1996년에 그 북한의 17살 개순이 선수가요.
4: 네.
6: 일본의 그 천재 다무라를 꺾었어요. 대이변을 일으킨 거예요.
4: 네.
6: 그래가 그때 남북한 관중석, 그다음

0: 그다음에 그 같은 선수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일본하고 했어요. 남북 단일 팀이 네. 그때 북한 선수들이 하루 전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골 넣었어요. 일본전에 넣은 골이 올림픽 여자 각기 딱 한 골, 아, 유일한 골입니다.
1: 아, 그렇구나.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공동 입장, 단일팀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방안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선수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국가대표 선수하고 지도자들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단일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네. 남북 화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하고 투명성을 좀 제고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너무 급박하게 하지 말고 시간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단일팀 만들기로 미리 합의를 하고 선수 20명, 20명 뽑아서 그래요. 선발 전원과 평가 방법이 많거든요. 그 남북 지도자들이 보고 공정하게 선발을 하면 아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그게 스포츠맨 정신이죠.
0: 그런데 네.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은 워낙 개인의 꿈이 굉장히 큰 대회잖아요.
1: 맞아요.
0: 유소년 교류.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서울과 평양 축구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평축구전을 했어요.
2: 그렇죠.
0: 그다음에 1900 아까 그 탁구 다닐팀 하기 1년 전 1990년 가을에 국가대표팀 남북이 서로 평양과 서울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0: 일제시대 경평축구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쟤는 농구나 배구나 각 종목들이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팀도 좋고 뭐 약간 배구팀도 좋고 실업팀도 좋고 교류를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교류를 확대하다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매년 전국에 17개 시도가 모여서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한번 정도는 북한하고 한번 남북 합동 전국체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1: 그렇죠.
2: 대잔치 되겠다.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도 충분히 다닐 팀한테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좋은 방법인데요.
3: 좀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좀 힌트가 생긴 것 같아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정세가 되게 혼란해지면서 우린 그럼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급박하게라도 뭐 한두 달 안에 팀을 만들지만 이게 안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고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의 문제가 없다면 남쪽에 있는 선수들도 괜찮을 거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스포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너무 급박하게 이 두 개의 공동체가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천천히 모여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게임을 하는 것처럼 모든 통합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건 오늘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저는 얻은 것 같아요.
1: 네, 앞으로 이 남북 간의 스포츠가 어떻게 흐르게 될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점차 기대가 됩니다. 세계적인 이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4: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트라우마 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안 돌아오시면 불안해요.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6.25 때 한강 출구가 폭발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 있어요.
3: 지금의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지경학과 그리고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 경쟁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Who could be the owner of this marvelous house in the middle of this remote forest? That's the sound of people, isn't it? Let's enter it right away. What could be happening in here? Is it moving day? Why is she so shy? Is she the owner of this house or not? Could this lady be the owner then? You are right. Please raise your head and answer me.
1: 공손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얼굴 들어 그러십시오. 공손하게 말씀하시면 시간 걸리고 시간 잡아먹습니다.
0: She doesn't answer my question and just keeps on pulling out the weeds. This imposing Hanok house with the Numaru wood-floored veranda must be the home we'll be exploring today. My word, you could hide in this house if you put your mind to it. Who could be the actual owner of this house? Who could have been a landowner with servants in olden times? Exit the living room and reach the stylish window door. What space could be hidden behind it?
2: 오, 선생님, 여기는 그럼 어떤 책의 방인가요?
3: 네.
2: 아, 이제는 아예 그냥 이렇게 여쭤봐야
3: 돼요. 예, 열어보시죠.
2: 아, 그래요?
3: 같이 열어볼까요?
2: 오.
0: Finally, this is the spot where Miss Young-ae is the protagonist. To be honest, it felt like you weren't even human, hearing what kind of a marvelous life you had led.
2: 이왕을 보니까 아, 이 집이 좀 인간미가 느껴져요.
3: 그래요.
2: 아, 드디어 이제 선생님 주무시는 방을 보니까
3: 아닙니다.
2: 네?
3: 아닙니다. 여기 제 방 아니에요.
2: 여기 선생님 방이 아니에요?
3: 아닙니다. 여기 손님 방입니다.
2: 네? 야, 여기가 제가 손님 방이라고요?
3: 예, 저는 뭐 저는 뭐 3인분 노비니 5인분 노비니 요새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제 손님은 1급입니다. 손님. 오. 이 방의 가장 좋은 점은
2: 아, 옆방이 그러니까 선생님 방인 거군요.
3: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2: 이해했어요.
3: 아닙니다.
2: 아, 여기구나.
0: Oh my. This is a Numaru wood floored veranda. The space where the world is embraced through your eyes. You didn't build this great place to fully offer it to the guests, did you? This wonderful spot, which would turn anyone sitting on a rainy day into a poet.
2: 여백에 지금까지 제가 둘러본 다른 공간들도 참 좋은데 어,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고 여기에 또 모이셔서 차 모임도 하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고 그럽니다. 이게 뭐 차분히 앉아있을 시간이 있어야 앉아있는데 맨날 뛰어다닙니다. 당장 일들이 있으니까 우선 시간이 되면 마루부터 닦아야지 거기 앉아서 천연덕스레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4: 경비학 주인 분은 전혀 즐기지를 못하셨어요.
3: 뭐, 주인은 노비입니다.
0: Miss Young-ae, don't be like that. You should enjoy life a little from now on.
2: 이렇게 훌륭한 여백제 아니 어느 공간도 선생님 공간이 아니라면 아니 정작 그러면은 선생님은
3: 아니요.
2: 어떤 곳에서 지금
3: 제 공간도 있지요. 어, 저 구석에 조그만 노비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딘가에 살아야죠.
2: 어, 어떤 방이길래
3: 아니요.
2: 아 선생님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3: 아이고, 참말로.
2: 딸 안 오시면 저 혼자 그냥 가버립니다.
3: 그러십시오. 도리 없네요. 예.
0: 타다! Here it is. What? You're passing through the guest room and the living room to go back into the study?
3: 아이고, 이거 보여드릴 곳이 아닌데요. 이거
2: 아니, 어떤 곳이길래?
3: 아니요. 아니, 누추하고 장애물도 많습니다.
2: 아, 이쪽에 방이 있어요? 아, 역시 공부하시는 분이라 도서관 옆에 방이 있군요. 어이구야, 뭐 짐이 잔뜩인데.
3: 아이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0: Why is this room so small? Is this really the room you use, Ms. Young-ae? If you had only given up one bookcase in the study outside, this space would have been wider. The only things here are the desk used by your now 40-year-old daughter, a pillow and a single blanket. Why are you so ungenerous to yourself?
2: 아니, 근데
3: 민망한 공간입니다.
2: 근데 너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눈짐작으로는 글쎄요 한 0.8평? 뭐 그거나 될까?
0: If the clothes were to be stored outside,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move about. So why didn't you do that?
2: 이런 것들은 좀 밖에 꺼내 놓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3: 그러면 책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2: 아, 그래요?
3: 책도 들어와야 되고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2: 아유, 아, 그래도 방이 하나 더 있구나.
3: 아닙니다.
2: 맞죠?
3: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참말로. 예, 지저분합니다. 좀 심합니다. 지금
0: So this is the bathroom. Oh dear, isn't this too small a space even if it's to be used by one person? And is this the bathtub for washing your grandchild?
2: 아, 선생님, 손주영 그 욕조가 하나 이렇게 기울여 있더라고요.
3: 저 욕조는 제 겁니다.
2: 예? 그게 선생님 거라고요?
3: 예, 저 조그맣잖아요.
2: 아이고, 뭐 거의 수도원 같은.
3: 아니요, 수도원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여백서원 자체는 3,200평 부지고요.
4: 그 중에 선생님 쓰시는 공간이?
3: 모릅니다. 한 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4: 3,200평 중에 한 평도 안 되시는 공간.
3: 괜찮습니다. 저 조그맣잖아요.
0: After granting the whole house to books, the only space left for her is as wide as 2.65 square meters. Isn't 2.65 square meters the same size as a prison cell? Phew, even I feel upset by this. There was a large space that Ms. Young-ae built ambitiously. But of course, there would be a separate building next to the Seowon Academy. Isn't that right, Ms. Young-ae?
3: So, 뒤에 시의 정자는 시정이고 여기는 우정입니다. 이 집을 짓고 싶어서 쇠꼬챙이 네 개를 박았습니다. 요즘만하게 고추대 있잖아요, 쇠막대. 그걸 네 개를 박고 비닐끈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간판을 달았어요. 돌로 버둣자 밭전자에서 누군가가 그걸 보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걸 짓게 됐습니다. 예.
0: Compared to Miss Young-ae's room, my goodness, these are accommodations open to foreign scholars and artists visiting Korea. It's the last space in Yeobaek Seowon Academy that was designed. How much effort must have been put into this?
2: 선생님 주무시는 방보다 훨씬 없네요.
3: 아이고 무슨 말씀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1인용 집입니다.
2: 아,
3: 1인용 한옥입니다.
2: 아.
3: 참 저 나름으로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 자신이나 제 아이들이나 제 제자들이나 외국에서 이런 기회에 있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더더구나요.
0: The warm heart that embraced the person who visited a foreign land to study there without knowing a single soul. Wujong Pavilion is a space in Ms. Young-ae's heart created by gathering memories of that day.
2: 그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요. 그냥 묵고 가시는 거예요?
3: 공짜는 없지요. 방명록 한번 쓰는 의무가 있습니다.
0: It's free if you sign the visitor's book. Thanks to that, the history of Wujong is stacking up in the visitor's book that even seven-star hotels would envy. Those who engraved that warm mind in their hearts would go away and warmly embrace someone else.
3: 자꾸 제 방, 여기 제 방 작다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엄청 부자입니다. 세계 여기저기 언제 제가 가도 가서 써도 좋은 방이 있고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죠.
0: A whole load of items. Could she be moving somewhere? This is a day for the so-called angels to clean up the children's library without Ms. Young-ae's knowledge. Since she has allowed them in this space, it's only natural that they do this for her.
5: 아무렇게 봐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으시면 해주시는 나의 그 스승이신 거죠, 그러면.
6: 한 번 연이 닿으면 아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이거 우리가 이거 가서 해야 되는데
7: 우리의 공간이 되는 거 우리가 관리하고
6: 근데 그거는 교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마치 저희 거 같이 내어주시니까 저희 거인 양 그렇게 마음이 가요 거기.
3: 벌써 어둑해지는데 어떤 분이 저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주차장 풀까지 깎고 계시더라고요. 서원 전체는 완전히 거울같이 깨끗하게 깎아놓으시고 그런데 세상에 대구에서 예초기를 다 씻고 지금 이 매끈한 마루는 제주에서 어떤 분이 감물을 갖고 오셔서 여기 다 솔로 닦고 감물을 몇 겹을 칠하셔서 이런 고운 색이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고 고맙지요.
0: 기다려. It's not like she had expected this when she offered the space. Before she knew it, such a heart led to more hearts and created a fairy tale that fills up Yeobaek. Miss Young-ae, isn't this tiring for you?
3: 사실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십니다.
4: 화장도 안 하시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귀걸이는 늘.
3: 아이고 정말로 제가 유일하게 낸 꿰입니다. 제가 귀걸이라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설마 귀걸이까지 했는데 세수를 안 했으랴 그렇게 안 생각할 것 같아서요. 아이고 정말로 왜 그렇게 눈길이 예리하십니까? 아이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떡이라도 좀 드셔요.
2: 너무 실례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여기에 잘 수 있나 묵어갈 수 있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3: 예, 불편하셔도 괜찮으시다면 주무시고 가시는 건 당연히 좋지요.
2: 너무 감사합니다.
0: It isn't an easy decision for Ms. Young-ae, the sole caregiver of Yeobaek, to allow a night spent at Yeobaek. The director got lucky thanks to home explorers. However, Ms. Young-ae's room is still as broad as daylight. She is working during the day as a slave and studying during the night as a scholar. You would of course say that you're happy, but let me ask you again. Are you sure this isn't tiring for you?
3: 아유, 제가 평생 먹은 밥이 얼마인데 밥값을 해가지고.
0: Hearing you say that, I question whether I earned my keep for today. I should work harder on home explorers too. Anyway, this must be the most uncomfortable bed in the world. The director won't be able to sleep tonight. 26.5 square meters versus 2.65 square meters. This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
3: 가도
2: 될까요?
3: 아 정말 덕분에 눕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0: A person who is confident that not even Mr. Scrooge can rival her when it comes to saving time. Miss Yong-ye, well done today. Morning comes to Yeobaek.
3: 그나저나 잘 주무셨습니까?
2: 아이고 잘 주무시긴요. 아 너무 그냥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루 이렇게 신세져서 이래도 될까 싶은데요.
3: 아닙니다.
2: 어 이게 지금 괴태의 길 그곳이
3: 예,
2: 맞나요?
3: 괴태의 길입니다.

0: Mountaintop walking trail behind the Sehwan Academy is called Goethe's Path. When each step is taken, a moving line of poetry from Goethe stops us in our tracks.
1: 예, 사실은 뭐 괴테의 말을 빌려서 제가 하고 싶던 말 다 골랐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제 노후 직업을 천명을 했습니다. 제 노후 직업은 박수 부대입니다. 아, 저 반듯한 젊은이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 이상의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0: Young days full of anxiety that felt like being on the edge of a cliff. These are warm comments Miss Younghae is making to the youth by quoting from Goethe.

0: Since the morning walk is over, we should resume the house exploration. This is Yejong Pavilion, the house for artists who have yet to find worldly success. It's a display area for artists. But what is this space used for?
1: 야, 뭐 한옥에 이런 공간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2: 네, 20명을 위한 파우스트 극장입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이어집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은 보다가 못 참고 뛰어 올라가서 태권도 5장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No qualifications are required, only courage. It's a stage for everyone who has anything to boast about. Moreover, the backstory of this precious stage is also extraordinary. The name carved here marked the beginning.
2: Togil에 가서 그 강연하고 그 트머리에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뭐 괴테 마을에 꿈도 있고 뭐 이런 꿈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하게 됐어요. 세상에 이만한 돈 봉투를 주시면서 그 꿈 꼭 이루라고 생면부지의 독일인입니다.
0: And the copper plate of gratitude created a miracle nobody had even imagined.
2: 오면서 가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원 통장에 어느 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이름들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무슨 건축의 이해 뭐 이런 이상한 책 이름 비슷한 것이 자꾸 찍혀서 수수께끼가 밝혀졌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자가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책값만큼을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정말 동화, 저로서는 지어낼 수 없는 동화가 이어져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지금 괴테 마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괴테 마을.
0: Her initial thought was to reproduce spaces related to Goethe in small models. But that thought became a small seed, which took bloom after she met with ordinary people who came to water and nourish the seed whenever the thought occurred. This is the first evidence of such a miracle. This is the house of young Goethe, modeled after the Goethe house in Germany. It's the beginning of the Goethe village that could have ended with a model. There is something about Miss Young-ae that we're curious about. Why did she choose Goethe of all writers?
2: 괴테 자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냥 제가 동문학하다 보니까 알게 된 샘플입니다.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다 외국인이지만 지금 우리는 배울 바가 많고 괴테는 더구나 200년 전 사람인데 그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시사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으니까 파우스트 60년 써서 봉인을 해서 넣고 죽지요. 정말 뜻을 가지면 사람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괴테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사흘밤 자고 저는 제 전체의 역할이 멍석 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멍석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0: They say all green colors are the same. It took Goethe 60 years to write Faust. And Goethe scholar Miss Young-ae, who still studies that man, has been very anxious for 20 years over building a single house. I had thought a house was the border between the world and myself. I've been thinking that the most personal space in the world should be my house, but that thought completely changed in front of Miss Young-a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섰거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섰거라!

0: 특기하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with Taekwondo.
1: 1,000명이 한 번 오는 공간보다는 100명이 열 번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2: 저는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저희 영화관은 영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4: 뭔가 취향이라는 게 되게 쉽게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갖춰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서 취향 어떤 디깅과 발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랜드에서 공간 운영도 하고 있고 디자인도 하고 있는 디자이너 오훈택이라고 합니다.
5: 기획 담당하고 있는 권지우라고 합니다.
2: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6: 저는 명필름 아트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황다진입니다.

명필름 아트센터는 영화사 명필름이 파주 출판도시에 세운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우선 지하 1층에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카페와 굿즈샵이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요즘 직접 만드는 베이커리가 손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또 영화 관련 책이나 굿즈들이 많이 있어서 구경해 보실 수도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쇼룸이 있는데요. 현재는 세계 영화 우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제를 만들고자 하셨던 영화인인 고 김대현 선생님의 수집품을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층은 명필름이 지나온 스토리가 담긴 아카이브 룸이에요. 명필름 영화 스틸컷, 그리고 영화에 쓰였던 오브제들, 그리고 영화 속 필름 사진들 같은 것들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4층에는 작은 상영 공간인 스크리닝 룸이 있습니다. 스크리닝 룸은 신발을 벗고 좌식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조금 비스듬히 누워서 영화를 보셔도 되고, 또 1층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나 디저트를 함께 드시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명필름 아트센터는 곳곳을 영화라는 키워드로 채워놓고 있는 공간입니다.

0: 무비랜드는 작은 극장이고요. 옛날 영화들을 바탕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작은 극장입니다.
1: 이제 1층, 2층 리모델링 하고서 F&B랑 매표소 라운지 올라가고 이제 쭉 위로 영화관이 증축될 예정입니다.
2: 되게 거대해 보인다.
3: 실물이 훨씬 커.

0: 공간에서 손님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 좋을까를 되게 설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었어요.
1: 재밌게 하자.
2: 네. 둘, 셋.
1: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0: 이 극장의 이름을 정할 때도 좀 더 놀이동산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추러스도 그렇고 라디오 채널도 그렇고 저희랑 대화하는 그런 모든 게 좀 즐거웠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서 무비랜드라는 이름으로 확실해졌었어요.
4: 저는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월 말에 이제 1주년 준비해서 딱 1년 됐습니다. 저는 딱 처음에 상영관에서 고사 지낼 때 생각나요. 딱 1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돼지 머리 실제는 아니고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술 따르고 그랬던 기억이 전 되게 아직도 강하게 남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리고 약간 다 설레고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었는데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1년 잘 끌어온 것 같습니다.
1: 매진 시켜주세요.
5: 제발.
6: 저희가 올해로 개관한 지 딱 10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개관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사기사님, 그리고 저 이전에 거쳐갔던 많은 직원분들이 이 공간을 애정하면서 아끼고 갖고 오셨던 것들이 일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영화관은 186석이고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음향으로 영화 사운드의 힘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상영이 있는 관이 하나뿐인 단관극장입니다.
7: 3층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의자예요. 저희가 원래 이거보다 작고 싼? 두 배 싼 의자를 사러 갔다가 프리미엄관용 의자잖아요. 한번 앉아보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부해요. 공간은 작지만 의자는 정말 편하다.
8: 아, 네. 저희가 주로 한 달에 한 분의 이제 큐레이터를 섭외를 해서 그분이 뭐 작업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영감 받거나 좀 도움이 되셨던 영화들을 네 편에서 한 6편 정도 셀렉을 하고 있고요. 그 셀렉한 영화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라디오 콘텐츠도 촬영을 하고 공간에 이제 그분의 소장품이라든지 영화 관련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공수를 해와서 공간 안에 같이 녹여서 또 영화라는 걸 좀 더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저희는 저희 멤버 9명이 모여도 작은 사회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친구가 붙고 해서 점점 그 사회를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분을 모시는 것도 저희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영화를 볼 때 내가 좋아서 보는 것도 있는데 친구가 추천해줬을 때 그 영화가 되게 재밌고 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 같은 그런 큐레이터가 영화를 매달 선물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6: 우선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은요, 저희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영화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들을 꾸준히 생각하고 리스트업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희의 사심이 조금 들어가서 꼭 소개하고 싶은 영화들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한국에 정식 개봉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귀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영필름 아트센터에는 영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영화를 온전히 감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상업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가리지 않고 상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요. 특히나 음악이나 미술, 뭐 사진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나 수요도도 높은 편입니다.
0: 티켓 부스에 저희가 마이크로 약간 놀이동산에 질때 오듯이 말을 걸어요, 손님분들한테. 거기서부터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이 저는 좀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골 손님분들이 계시는데 저 골목에 들어오실 때부터 저희가 나랑님 오셨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분이 엄청 좋다고 손님분들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9: 여기가 공간 기획이 너무 잘 돼 있고 예쁘고 그리고 영화 큐레이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10: 되게 신경을 엄청 쓰신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층별로 역할 같은 게 나눠져 있는 것도 그렇고 직원분들께서도 오셔서 막 말도 친절하게 잘 걸어주셔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영화관들은 요즘 다 키오스크로 고객분들을 응대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조금 더 공수가 들어가더라도 티켓을 체크하면서 손님분들이랑 한마디라도 더 나누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 공간에 계속 오고 싶게끔 만드는 힘이라고 느껴서 1,000명이 한 번 오는 공간보다는 100명이 10번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1년을 딱 채워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10번 오신 분이 딱 100분이 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 이 단골 분들이.
4: 이제 상영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보는데 항상 제가 보면은 상영관 3층에 디얼에 이번에 앉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에 계속 제가 앉는데 그 공간이 이 3계층 중에서 제일 좁지만 저만의 공간이기도 하고 친하기도 해서 그 공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6: 제가 개인적으로 아트센터에서 조금 좋아하는 공간은요, 2층 쇼룸에 있는 전시대 맞은편에 놓여있는 좌석인데요. 약간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좌석에서 바로 앉으면 2층에서 외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바깥을 좀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겨울에는 눈이 쌓여 있고 또 여름에는 강아지가 산책 다니는 그런 귀여운 풍경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그쪽에서 앉아서 외부 풍경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명필름 아트 센터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필름 아트 센터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같이 와서 여기 공간에 이런 것들이 있대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무브랜드 하기 이전에는 사실 옛날 영화들을 잘 보는 관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신작을 위주로 하니까 신작 위주들로 봤었는데 무브랜드가 생기고 나서 제가 저희 극장에서 옛날 영화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떤 영화가 어떤 영화에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 배우들이 이 감독이랑 어떤 필모를 쌓아왔는지 그것도 이제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무비랜드

0: 일을 하면서 저희 마스터즈 분들이랑 비슷한 관객이 된 것 같습니다.
1: 뭔가 내 취향이 왜 안 생기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좀 돌이켜보면은 뭔가 근데 깊게 파보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발견하고 디깅하는 거를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네 해서 뭔가 취향이라는 게 되게 쉽게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갖춰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요즘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서 취향은 어떤 디깅과 발견 그런 거의 어떤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 이게 뭐라고
1: 어려워요. 취향이요? 취향이 뭐냐고요? 저는 무브랜드라고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브랜드는 재미야?
3: 제가 요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이 라디오 헤드로 철학하기라는 책입니다.
0: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BPC라는 팀버튼 감독 영화인데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또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2: 다이소 가서 그 키트 있거든요. 그 키우는 거. 그거를 2,000원 주고 사와서 예쁜 화분에 옮겨 심고 물 주면은 자라나요. 지금 애정 가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 화분과 식물 물 주는 세트 그거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오, 네. 오 잡았어요. 아, 기분이 어려운데요?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럭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우리나라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야,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거. 진짜. 여태까지 그 하셨던 것 중에 네.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어요.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좀 오지 마, 좀 오지 마. 좀.
2: 방해해야지.
6: 영쇼!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50마리 잡혔어. 50마리.
4: 걸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0: 돌잡 아니야, 돌잡.
1: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도망가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 가세요. 저.
2: 열심히 화이팅.
1: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0: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어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0: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1: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0: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있어야.
1: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0: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1: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0: 배 흔들리는데 괜찮아요?
1: 네. 이 정도면 발로 버틸만 해요.
2: They finally arrive at the fishing point. Many fishing boats are already here. Tina and his dad ha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3: 어제 방학식 했어요.
0: 어제부터 방학이에요.
3: 지금 많이 잡아야죠. 그래야지 손맛을 많이 봐야지. 평소에는 잘 못 가니까 방학 때 이용해서 많이 다니려고 해요.
0: 방학했는데 한 마리 잡아야죠.
1: 네,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열 마리 잡아야죠.
2: Excited, they begin fishing. As Cap keeps catching the eye.
0: Moja, 언제부터 썼어요?
1: 작년이요.
0: 마음에 들어요?
1: 네.
0: 사람들이 그 모자 쓴 거 보고 뭐라고 해요?
1: 새마을 운동 아직까지 하냐고.
3: 저거 쓰고 다니면 이제 어르신들이 막 아는 체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예, 새마을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저 모자 지금 자기가 먼저 막 챙기고 모자 쓰고 그래요.
1: 드디어 왔다.
2: Looks like he finally got something. A white croaker comes out of the water. It looks similar to the yellow croaker, only the color is different.
1: 이게 바로 백조기입니다.
0: 한번 들어서 보여줘요.
1: 예, 소리 들려요. 와.
0: 소리에 들려요?
2: White croakers make this sound by inflating their air bladder.
3: 왔다 왔다 왔다. 아,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2: Inspired by his son, father also catches one. It's also the long-awaited white croaker. The joy of catching a fish.
3: 이거는 그냥 구워서 먹고 맛있어요. 구워서. 회로도 먹는다고 하는데. 예, 네, 금방 뭐 그래서 그때 한번 구워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2: Unlike his excited dad.
1: 조류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계속. 아빠 조류 있어.
3: 조류 센 날이네.
2: Tina closely watches the sea. Just then.
1: 보이죠?
2: He got another one.
1: 우와.
2: The fishing rod looks like it may break at any moment.
0: 느낌이 어때요?
1: 힘들어요. 근데 잡으면 좋아요, 쌍거리!
3: 우와! 와, 쌍거리!
1: 어쩐지 무섭다 했어.
2: Two fish at once. It's the most exciting moment for a fisherman.
1: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여기 올려놓으면요. 조금 들고 올려놓으면요. 그러면은 따다다다닥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챔질하면 잡혀요.

0: 대통이 맞으면 아깝지 않아요? 그거 아닌 거는 안 살아봐요.
1: 잡긴 해도 손만 보고 그냥 맞아.
2: He believes fishermen must not be greedy. He waits for white croakers again.
3: 백조기나 이런 애들은 바닷속에 이렇게 파먹는 애들과 배가 빨리 떠내려가면 쫓아오들 못해요. 그래갖고 물이 빨라지면 얘들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물이 돌면서 배가 천천히 가니까 그때 잠깐 물고 또 물이 세지니까 지금 또 안 나오고 라는 거예요. 이따 이제 물이 또 죽으면 이따 또 나올 거야.
2: As the current becomes strong, white croakers stop biting. But when the sea calms down again,
4: 왔어! 여기!
5: 어, 지라도이트? 우와! 더블이트! 거의 잘하네.
2: It seems the god of the sea has helped him because Tina had released fish back into the ocean earlier.
5: 침착하게! 빨리 해! 크다 크다!
1: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2: He pulls the fish all on his own with all his might.
5: 우와, 우와, 뭐야? 야, 야, 무거울 만하네. 매칭이 하느라 계속 흘러갔어.
2: 2 fish at once again.
5: 배를 좀 쉬어.
2: Both fish are very big. Tina feels very proud and excited.
4: 큰 거야, 이제?
2: 18마리. The bucket is already full. It's not that many, but it doesn't matter at all.
6: When I was young, I was fishing. It was still very interesting and I remember it. So, when I was young, I was fishing. When I was older, I was fishing.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2: Just like when he was little, the father wants his son to have a good time with him. It's time to try the fish. Today's menu is raw white croaker, a summer delicacy. You can only try it aboard a fishing boat. The firm texture is very nice.
4: 백조기 처음 먹어보지?
7: 좋지.
4: 한번 먹어봐.
6: 백조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이 어떤지.
4: 먹어봐.
2: Tina tries raw white croaker for the first time. How is it?
6: 맛있대.
1: 맛있다, 맛있다.
6: 맛있어?
4: 맛있어?
6: 진짜?
2: Dad also takes a bite.
1: 약간 쫄깃쫄깃.
4: 어때요?
6: 맛있는데요?
4: 맛있어요.
6: 네, 진짜 맛있다.
4: 처음 드셔보는다고요?
6: 네, 백조는 처음 먹는데 이게 금방 죽어서 횟집 같은데 없거든요, 잘. 너무 맛있는데?
3: 여름에는 백조기가 좀 물러서 손님들이 쇠를 잘 안 먹는데 조그만 것들은 뼈구슬을 썰어서 야채 무침을 넣어갖고 무쳐놓으면 백조기가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고소로만이 훨씬 맛있어요.
6: 오, 진짜 맛있는데? 괜찮다니까.
1: 응. 고기 잡고 나서 배에서 먹고 집에 가는 게 가장 맛있어.
6: 배에서 먹는 게 맛있지?
4: 배에서 한 끗까지 맛있어.
6: 고기가 잘 잡히면 더 맛있고 고기 안 잡혀도 맛있어야 되나?
2: Food enjoyed in the middle of the ocean always tastes amazing.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스타를 만들어서 이 K-스타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로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스타와 가상 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4: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not too far away.
0: Yeah,
4: unbelievable.
0: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4: In the flesh.
5: There i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0: So reassuring.
4: Yeah.
0: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4: One last time.
1: Vibe in action.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that is called green hydrogen.
0: Hydrogen has color?
6: The most eco-friendly because we only require water. Maybe we could power ships, planes, spacecraft with hydrogen in the future.
0: Let's live long so that we can see all these technologies unfold before we die.
4: I hope so, yes.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가국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발가락 세 개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세 발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네. 네, 앞에서
1: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공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0: I think it's 66 July.
1: Oh, really?
0: And
1: so there's enough on the
0: left. Yeah.
2: So there.
3: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세 발자국하고 인용 발자국, 그리고 공용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것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4: Left body press.
0: 네. 이게 맛있다.
4: 네, 먹었어.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네, it was amazing. It's an amazing sight. Really stunning.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at.
2: Really keep this heritage for a future, becaus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ere are only very few of these localities in the world.
3: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가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직관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신령산성을 발굴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리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산성과 춘송리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수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이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토창짠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세근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간 전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대조상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적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궐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천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일산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두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적별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해왔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배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찾는 일.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1: 굿 이브닝 and welcome to the 10 o'clock edition of Arirang News. Thanks for joining us on this special day, a day in which Arirang TV first goes on the air.
2: Arirang TV is Korea's first...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잠깐만.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1: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1: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0: KT가 채워지는 거
1: 케이프 케이프도구나 그래서.
2: 뭐 케이프드에 뭐 그거 줬어?
1: 건강식.
2: 건강식?
0: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2: 어, 네. 오! BTS 신! 뭐야?
3: 거기 가는 건 아니세요?
1: 아, 아니야?
2: 가라고 뮤티? 뭐야?
1: 아~
2: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1: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2: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1: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2: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1: 피디님 이거 돼요?
4: 네.
2: 어.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오,
6: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2: 네.
6: 앉아주십니다.
7: 예.
6: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7: 놀랐어요.
4: 네, 맞아요. 예.
6: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 소영이?
6: 어?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1: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6: 처음 들어보세요.
2: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오.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심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오.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와요.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와우.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K한방 뷰티 네.
0: 관련해서 K.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순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전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서 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강한.
2: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좀... 아니, 내가 도를 씹어 먹을 수가 없을 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바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읽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2: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오,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거.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란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예. 네.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오늘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3: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3: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3: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3: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3: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1: 네. 오.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3: 네, 아유.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그리고 시원해요.
3: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3: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 전
1: 없어요?
3: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네. 이쪽으로 네. 올라오실 거고요. 네.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2: 네.
3: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4: 큰일 났나요?
3: 네.
4: 큰일 났나요?
2: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2: 잘하시네요.
1: 예.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전체 내려오실게요.
0: 네. 네.
1: 이사님도 한번 누워주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헤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0: 아,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래서.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치.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1: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0: 안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가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어?
0: 뭐야?
1: 보시면 이샤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0: 토양체질
1: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오.
1: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호흡,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2: 헐.
1: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 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은 선생님이시죠.
0: 예.
1: 그러면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예.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네.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뭐.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거예요.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0: 네.
1: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공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체의 또 붓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2: 이런 전화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웃
1: 바깥에. 네.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네.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네, 여기서는 네.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4: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오,
0: 용침 맞아봤어?
4: 맞아, 용침.
0: 얼굴에?
4: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4: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4: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0: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0: 예.
4: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사실 또 저희가 네.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4: 네, 자켓 촬영인데요.
3: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4: 네.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0: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4: 그렇지.
0: 그거 조금 그래도
4: 방송이지만
0: 맞긴 해.
4: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4: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남았거든요.
0: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4: 아, 그 친구가 유치원...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네.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 해보겠습니다. 와,
0: 좋습니다.
4: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네. K-한방뷰티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네.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0: 예,
4: 용기 있게. 네.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0: 네, 네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0: 와우.
4: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4: 예.
3: 자, 해볼게요. 네.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 예. 지금 낫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4: 네.
3: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4: 오, 신기해.
0: 안 나온 것 같아?
4: 오, 뭐야, 뭐야.
3: 괜찮으시죠? 예, 예, 네,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네. 오늘 처음이셔서
4: 아이는 편하고
3: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4: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0: 이 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3: 따끔.
4: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간 것 같아 피부가.
0: 오!
4: 아니 정말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4: 아 예.
3: 괜찮으세요?
4: 예 전혀.
0: 형 안 아파?
4: 오,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0: 진짜로?
3: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4: 네.
3: 해보실래요?
4: 아픈가요?
3: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좋겠어요.
4: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자, 따끔.
4: 오.
3: 괜찮으시죠?
4: 네.
0: 오, 근데 쑥 들어가네.
3: 우와.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4: 예.
3: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4: 오.
3: 갑시다.
0: 피카츄 하나, 피카츄.
4: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3: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선생님.
3: 네.
4: 힘든 드립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3: 자,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4: 예. 뭐 조금씩 옵니다.
0: 오.
3: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4: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3: 정답인데요?
4: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3: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4: 그쵸.
3: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3: 네.
4: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3: 당연하죠.
4: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3: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4: 네, 알겠습니다.
3: 됐습니다.
4: 이거 아까운 데가 지우아 쓰면 안 돼요?
3: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4: 우와.
0: 와.
4: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분상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0: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
4: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0: 아, 근데 느낌이 지금
4: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연기를 못합니다.
4: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0: 이제 내가 해볼게.
3: 자, 먹어보실까요?
0: 네. 아, 쌀이 없네.
3: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캐대원 보셨어요?
3: 네, 당연히 봤죠.
0: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3: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원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4: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3: 어떤 준비?
4: 대본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3: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0: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4: 그러니까요.
3: 아, 정말요?
0: 네.
3: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네.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4: 알겠습니다.
0: 아, 그럼요.
3: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4: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3: 어때요?
0: 오, 나왔어요?
3: 응.
0: 오.
4: 우와, 진짜 들어갔어?
0: 나쁘지 않은데요?
3: 괜찮으시죠?
0: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4: 이게 충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3: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4: 아,
3: 딱.
4: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0: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3: 아.
0: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3: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4: 근데 이게
3: 네.
4: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3: 맞아요.
4: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3: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0: 역시 뷰티 MC.
3: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4: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3: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4: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3: 느껴지세요?
0: 네, 조금 올려.
3: 더 올릴까요?
0: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4: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3: 거 괜찮으세요?
0: 네, 지금이에요.
3: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0: 아니요, 전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3: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0: 예.
3: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YS도 15분 정도 맡고 계실게요.
0: 네.
3: 고생하셨습니다.
4: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 네.
4: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0: 근데 진짜 안 아파.
4: 이게
0: 빼는 것도 안 아파.
3: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4: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3: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0: 맞아.
3: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4: 어머,
0: 한층 젊어진 것 같아.
3: 오늘 정한층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4: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이게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3: 네, 맞아요.
4: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0: 또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은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3: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4: 네.
3: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4: 네.
3: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0: 이제 바디.
4: 바디.
3: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0: 와우, 멀리 버블.
3: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0: 네. 오! 바디.
4: 야, 한방 뷰티 코스 요리네요.
3: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좋았어.
3: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4: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가세요.
0: 예. 마주모가 가세요.
1: 아, 예? 이야. 잘 받고 오셨을까요?
0: 예. 너무 어려진 것 같아요.
1: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0: 예.
1: 네.
0: 네.
1: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0: 오.
1: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0: 네네.
1: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0: 오.
4: 근데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1: 네.
4: 추나가 무슨 뜻이죠?
1: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4: 네.
1: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밀고
4: 밀당.
1: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4: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1: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0: 확실히 아시네요.
1: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4: 맞아요.
1: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4: 맞아요.
1: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4: 맞아요.
1: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4: 맞아요.
1: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0: 오우님은
1: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0: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4: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1: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0: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4: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1: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0: 요.
1: 난 저 올라갈게요.
0: 오.
1: 자, 시원하신가요?
4: 참 이상하시잖아.
0: 와우!
1: 와우!
0: 끝났어요.
1: 네,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0: 벌써 끝났어요? 아, 더 아플 건데. 형, 대박이야.
1: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4: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1: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4: 예?
1: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

0: 선생님은요 등이 꾸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저한테 힘 빼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 더 쭉. 한번 더 쭉.
1: 괜찮아. 오 뭐야 왜 시원하지?
2: 오 시원해.
1: 오 그래.
0: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2: 좋습니다.
3: 어 잠시만. 어 잠시만요. 어 예. 어.
0: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목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2: 오. 오 좋은데요?
0: 좋으신가요?
3: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0: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우와.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4: 네.
0: 어떠셨을까요?
3: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네네.
3: 드륵 하고.
0: 그렇죠.
3: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0: 무서우셨었죠.
3: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
0: 맞춰진 느낌.
3: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1: 그러니까 퍼즐처럼 뭔가 진짜. 시원해지고.
0: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아, 은혜.
3: 후! 아니,
4: 네.
3: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4: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3: 3-in-1이잖아요.
4: 그게 뭐죠? 일석삼조.
3: 이너 뷰티.
4: 아 이너 뷰티.
3: 얼굴. 몸.
4: 아,
3: 할 수 있다.
4: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첫 무대는 재밌는 국악을 만드는 팀이죠. 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우리의 장단과 가락 그리고 춤을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팀이고요. 또 그거를 자신들만의 느낌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0: 풍류를 담은 춤사위가 얹어진 풍류 비트와 우리 가락과 전자음악이 어우러지는 조선 일렉트로닉을 선보인다고 하니 어떤 음악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탈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 것들아 불러 보라.

0: 신나는 장단과 춤 그리고 소리가 있는 아주 재밌는 무대였습니다. 앵맥이 감상하셨고요. 탈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이게 탈을 쓰고 오실 줄이야. 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TARL 탈의 락가입니다. 락가는 소리의 흐름을 뜻하는 순우리말로서 예, 가락을 저희가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든 순우리말입니다.
0: 아, 순우리말이군요. 네.
3: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빗이라고 하고요. 세상의 모든 리듬 그리고 장단 다 씹어먹는 퍼포먼서 다빗입니다.
0: 네.
4: 네. 네, 안녕하세요. 팀의 보컬 명인입니다. 네, 명인은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그런 보컬이 되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이름입니다.
0: 네. 정말 우리가 이제 누구나 명인으로 인정해주는 그 명인이 아니라 닉네임을 명인이라고 하신 거죠?
4: 예, 맞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탈을 쓰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무대에서는 절대로 탈을 벗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인터뷰도 탈을 쓰고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2: 아, 네. 어떤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네. 너의 외모가 좀 부족해서 아닙니다.
0: 네. 네,
2: 저희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저희가 요즘 한국 탈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0: 네.
2: 이 한국 탈이 좀 저희가 직접 제작한 우리나라 탈을 베이스로 한 그런 탈인데
0: 오.
2: 딱 쓰는 순간 저희는 알았어요. 아, 이거다.
0: 와. 네,
2: 저희가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받고
0: 네.
2: 저희가 탈을 썼을 때 오히려 좀 자유로움을 많이 느껴요.
0: 왜 그렇죠?
2: 네, 멤버들이 다 되게 다양한 분야, 각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0: 네.
2: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얼굴을 쓰고 좀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나였던 것들 또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나여야만 하는 것들 그런 거에서 모두가 벗어나서 더 새롭고 무한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어허. 이 탈이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네요, 세 분이.
2: 네네.
0: 네, 어떤 건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4: 아, 네. 제 탈 같은 경우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실 널리 알려진 탈이죠.
0: 그렇죠.
4: 안동 하회탈의 양반 탈을 저희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0: 네.
4: 보면 기존에 아시던 양반 탈과 다르게 좀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4: 제가 이제 판소리를 가장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R&B, 소울 그리고 뭐 힙합 모든 장르를 좀 다 즐길 줄 아는 그런 풍류쟁이 양반 그런 컨셉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모든 색깔을 담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양반 탈을 모티브로 만들어 봤고요. 저희 팀 탈 중에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이 다빗 씨의 탈은요. 고성 오강대에 모든 걸 다 잡아먹는 괴물인 비비라는 탈이 있어요. 그 비비라는 탈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 다빗 씨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전통 장단이 전공인 친구인데 전통 장단뿐만 아니라 서양의 비트 그리고 퍼포밍, 한국 무용, 현대 무용, 스트릿 댄스 이런 모든 걸 다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비비 탈을 내 모티브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락가 씨인데요. 락가 씨가 저희 팀에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의 막내 겸, 맏형 겸, 예, 정신적 지주 겸, 예, 이런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의 캐릭터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양주 별산대
0: 네. 네.
4: 목중이라는 탈이 있습니다.
0: 네.
4: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어르신으로서 그리고 저희 국악하는 사람들과 현대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 목중이라는 탈을 모티브로 가져와봤고요. 이 탈들은 한국 탈의 명인
2: 정성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정성껏 만들어주신 귀한 예술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탈 자체가 작품이군요. 퍼포먼스가 상당히 에너지 넘치고 재밌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십니까?
3: 저희가 하이텐션 또 강렬한 풍류 비트를 만들다 보니까 전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 분야에서 영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를 보다가 조커의 계단 퍼포먼스라든지
0: 네네.
3: 또는 뭐 요즘 흥행했던 슬램덩크에서 바닥을 내리치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영감을 받아서 저희 팀의 퍼포먼스에 녹여보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0: 네.
3: 없는 그런 동작들을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전통 예술에 워낙 조예가 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탈춤 같은 데서도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0: 네.
2: 전통 예술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그럼 세 분은 앞으로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세요?
2: 곧 들려드릴 신곡 무운을 작업하면서 국악의 감성을 좀 더 과감한 전자음악으로 만드는데 요즘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0: 네네.
2: 저희가 직접 사물놀이 가상악기도 지금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드럼패드 라이브로 실시간 이펙팅을 하면서 연주하는 거라든지
0: 네.
2: 디제잉과 함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좀 현실 국악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 좀 그런 것에 요즘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은 저희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있으면 무운을 들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무운이라는 곡이 신곡인 거죠?
4: 예, 사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에서 첫 공개를 해보는 날입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저희가 국악의 뿌리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다가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이 종묘제례악은 가무악 그러니까 춤, 기악, 노래가 네. 다 합쳐진 종합예술입니다.
0: 그렇죠.
4: 예, 그래서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랑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종묘제례악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근데 종묘제례악은 너무나 궁중이어서 정말 종묘의 제례를 할 때 쓰이는 거잖아요.
4: 예,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과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차용하신 거죠?
3: 조정의 문덕을 기리는 보태편과 무공을 기리는 정대엽이 종묘제례악에 네. 있는데요.
0: 네.
3: 중반부에 천권화 열성, 개세 소성모라는 정대엽의 가사 및 멜로디를 저희가 차용해서 한국의 빛나는 문화에 대한 축원의 메시지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또 퍼포먼스 역시 종묘제례악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일물을 저희가 또 차용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와 이 명인 씨는 매년 5월 달에 열리는 종묘에서 종묘제례악 일무를 실제로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영감을 많이 받은 이제 정대엽에서 하퓽, 추비, 신비 이런 동작들을 차용을 해서 퍼포먼스에도 한번 녹여봤습니다. 네.
0: 종묘제례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동작을 녹였을지 더 궁금하시겠네요.
3: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잘 부탁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자, 국악콘서트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탈의 무운 지금 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생황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창작곡들이 발표되면서 생황이 다시 우리에게 친근한 악기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생황 연주곡 한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한지수 씨의 생황 독주곡 줄기 함께 만나보시죠.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하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아는 분이 계셔서 여기 좀 설명해 달라고 하려고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저 여기 1층에 있어요. 네. 네,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자연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0: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 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그쵸, 맞아요.
1: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가야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돼요.
0: 두 개.
1: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
0: 세 개구나.
1: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이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1: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0: 그냥 삼켜야죠.
1: 그쵸?
0: 네.
1: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흠들이 남게 돼요. 제가 대양오징어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따신 다음에요.
0: 네.
1: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0: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1: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0: 아, 네.
1: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석회암동굴. 와, 씨, 석회암동굴 엄청 많아. 용암동굴은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동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거, 이런 파란색 이런 걸,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어, 여기 얘네들 몰려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hromatolite.아, 얘들은 진짜 못생겼네. 캄브리아 시기에 막 이렇게 생명이 대폭발했다던데 진짜 못생긴 애들 다 폭발한 것 같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냈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둠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내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자루나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입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1: 아, 여기 근처인 가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아, 네, 보이네요. 네,
0: 그
1: 네.
0: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아, 1000년 동안 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엄청 많이 쓰니까 1년만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떼.
1: 실개떼.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아, 여기다 응.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바위를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아,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궁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쓰면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이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촤 이렇게. 오. 해야 돼.
1: 바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야지.
0: 그렇지. 어.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예, 예.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그리고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촌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좋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그다음에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0: Hey, Wonjin.
1: Uh-huh.
0: What's been your go-to song? Could you recommend a summer song for us?
1: Ah. 저 요즘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격하게 운동하거나 춤추고 나서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0: Okay, then what is it?
1: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아,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0: That is so you, Wonjin.
1: Uh-huh.
0: But we all have that one song we turn to in moments like this. One that instantly gives you a boost.
1: 맞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는 나의 에너지 플레이리스트.
0: Nice. Shall we check it out?
1: 좋아요. 뮤직 스타트.

0: 시블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본 코너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They are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icons. Please give it up for Zodiac.
0: Welcome. Welcome.
2: Come on in. Come on in.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Hello, Zodiac. Can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Thanks, Global.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0: Hey.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Phantom Fire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인 Phantom Fire라는 앨범은요. 총 수록곡이 다섯 곡으로 되어 있고 동명의 타이틀곡인 Phantom Fire라는 곡은 알리바이 세계관에서 이어져 온 노래인데요.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밤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순간 종말 직전의 밤을 자유롭고 대담하게 저희만의 방식으로 즐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나이스. 좋습니다.
1: Also, I watched the Phantom Fire performance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sexy and laid back vibe.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5: 네.
6: 네. 네, 안무 포인트 동작은 먼저 약간 Phantom Fire 제목과 같이 좀 더 환영 속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어잡고 땡기면서 열정을 보여주는
5: 열정.
6: 네, 다시 한번 땡기고
7: 열정
6: 땡겨서
7: 열정.
6: 어깨를
0: 열정.
6: 쳐서
0: 열정
6: 다음에 여유
0: 여유까지
6: 치고
0: 에이.
6: 와서
0: 네.
6: 다시 여유.
0: 여유
6: 네,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0: 에이.
6: 모여서
0: 열정.
6: 포즈 하시면은 저희 싸위의 챌린지 안무 부분입니다.
0: 아,
2: 너무 멋지네요.
0: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실까요?
6: 네.
0: 렛츠고. 좋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8: 우리 명란제의 열정 한번 뽑아내볼까요?
0: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6: 오케이.
0: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 Yeah.
0: 네, 됐습니다.
1: All right. 뮤직 큐.

0: 어떻게 들으셨나요?
1: 너무 좋은데요. 너무
2: 좋은데요? 좋은데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right,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Zodiac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you all look so amazing today. What's the key point of each of your outfits?
0: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5: 네, 범수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오늘 옷의 포인트는 이 주렁주렁 걸린 체인인 것 같은데요.
3: The key point is the chain that is hanging very loosely on his chest.
5: 아, 좋습니다. 혹시 씽님은 있으실까요?
2: 저는 이 모자입니다.
6: 특기.
3: So like a hood with ears on it.
5: 자, 다빈님 있으실까요?
7: 저는 딱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 팬텀 파이어, 파이어를 표현하는 이 바지와 그다음에 하네스. 하네스인 것 같습니다.
3: Okay. So the pants that looks like fire and the harness he has on.
5: 좋습니다.
3: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Okay. Which member do you think has the best sense of style? Has there ever been a look or outfit worn by another member that you think, I'd love to try that?
0: 아하, 예, 평상시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멤버가 누구신지 그리고 탐났던 스타일링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5: 좋습니다. 한번 웨인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7: 저는 저희 그룹에서 그래도 리오가 패션 감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 So Wayne thinks it's Leo.
7: 네, 리오가 이쁜 옷이 되게 많고요.
3: He has a lot of pretty clothing.
7: 그리고 제가 비니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리오가 예쁜 비니를 많이 알고 많이 사서 가끔 탐이 납니다.
3: He likes to wear beanie by himself a lot. So when he sees Leo and his pretty beanies, he really likes to try that out.
5: 좋습니다. 한번 규님, 규민님 답변해 주실까요?
8: 네. 저는 그 저랑 그 같이 살고 있는 다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빈이.
3: So 규민 thinks it's 다빈.
8: 네. 다빈이의 방에 가면은 가져가고 싶은 옷이 정말 많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3: So when he goes to Dabin's room, there's so many clothing that he would really like to take, but unfortunately the size doesn't fit.
5: 좋습니다. 아까 또 지목 당하셨던 우리 리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6: 네, 저는 자얀으로 선택할게요. 왜냐면 자얀은 약간 귀여운 스타일 되게 많이 입고 근데 약간 나 저랑 마음이 반대가지고 그래서 한번 입고 싶었어요.
3: Okay, so Leo thinks it's 자얀 싶었어요. Because 자얀 has a lot of cute clothing and so it's very different from his personal style, so he would like to try that out. Next question, please.
4: What fashion item do you own the most of?
0: 자, 모자, 목걸이, 셔츠, 선글라스 등등 각자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신 패션 아이템 무엇인지?
8: 저는 사실 패션에 막 큰 관심은 없는데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모자가 진짜 많아요.
3: So 현식 says he doesn't really have that big of an interest in fashion, but he has a lot of hats.
5: 좋습니다. 다음 자연님.
2: For me, it's hat. Like, even I think I have like few hat that have same color but with different style. Like, like

0: I have, what is it, like
1: snapback?
0: Yeah, snapback. But they all is like same color.
1: Same color.
0: Yeah.
1: And what color is it?
0: Maybe probably like red, and then like you know like have a army pattern.
1: Yeah.
0: That
1: yeah.
0: one I got a lot.
1: Okay.
0: And yeah.
1: Cool. 좋습니다. 렉스님?
2: 저는 아까 액세서리 좀 위주로 많은 것 같고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Okay, so Lex says he has a lot of accessories like rings, bracelets, and necklaces. Okay, thank you. Next question, please.
4: Okay, and the last one, do you usually get your fashion inspiration only from the artists, movies, social media, or maybe somewhere else?
3: 다른 아티스트나 영화, SNS 등등 패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5: 저는 아이돌 선배님 분들이나 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플이 있는데 핀터레스트라는 어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좋죠, 좋죠.
1: 좋습니다.
3: So he says he uses an app like Pinterest a lot for his fashion inspiration.
1: 좋습니다. 씽님은요?
6: 네, 저는 저스틴 비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연습하다가 바지 이렇게
7: 여기까지.
3: Oh, you're the same like Wonjin.
6: Oh, 진짜요?
3: Oh, yeah. He knows.
1: Oh, yeah. 좋습니다. 자, 웨이님은요?
8: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장바구니 담는 편입니다.
3: Okay, yeah. So he also has a lot of artists that he looks up to, and also he does a lot of online shopping. So when he looks at the clothes online, the ones he thinks is pretty, he puts it in his cart. All right, could you say a final few words before we wrap things up?
4: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subject. It was a special experience for me, by the way.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and happy birthday, Leo!
6: Oh, thank you.
4: Please stay healthy and I hope you can meet again soon. Thank you.
1: 아, 좋습니다. 저 윈님께 한번 우리 규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9: 일단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텀파이어 활동도 덕분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우리 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소디에게 신곡 무대 한번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0: Yang pertama mau bilang kita udah persiapin Phantom Fire ini secara matang, jadi jangan lupa buat terus support dan terus cintai Zodiac sampai kapanpun itu. Like I hope we can stay forever like this.
1: Ooh, all right.
3: Well, here's Zodiac's performance of Phantom Fire, overflowing with their tough energy.
1: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10: 네.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11: 이나 midnight haze 어둠 속에 갇힌 King's highways hidden page 이제는 맞지 못해 eternal chase in a family

0: Summer playlists have all kinds of songs and moods. Isn't that right, Wonjin?
1: 맞아요. 조금 낮에는 약간 이렇게 시원하고 좀 청량한 노래를 좀 찾는다면 밤에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좀 찾는 법이죠.
0: That's why we have prepared the Early Summer Night Playlist. Our next artists are sure to bring all the feel of a summer night.
1: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촉촉하게 물들일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e're bringing you an incredible lineup of pure talent. First up is the R&B goddess, 유성은.
1: 그리고 데뷔 20주년을 맞아 다시 뭉친 레전드 그룹, SIA의 완전체 무대까지. Music!

0: Let's go! Simply K-Pop! Simply K-Pop Summer Specia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episode!
1: 네, 오늘 저희가 엄선한 여름 플레이리스트 다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0: Well, we hope your playlist will be filled with great songs all summer long! And with that,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세계 K-POP 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STAR을 만들어서 이 K-STAR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로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STAR와 가상 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4: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yeah. not too far away.
0: Yeah,
4: unbelievable.
0: Yeah,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4: In the flesh.
5: There i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mm-hmm.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0: So reassuring.
4: Yeah.
0: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4: One last time.
1: Vibe in action.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that is called green hydrogen.
0: Hydrogen has color?
6: The most eco-friendly because we only require water. Maybe we could power ships, planes, spacecraft with hydrogen in the future.
0: Let's live long so that we can see all these technologies unfold before we die.
4: I hope so, yes.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1,000명이 한 번 오는 공간보다는 100명이 열 번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2: 저는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저희 영화관은 영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4: 뭔가 취향이라는 게 되게 쉽게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갖춰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서 취향은 어떤 디깅과 발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랜드에서 공간 운영도 하고 있고 디자인도 하고 있는 디자이너 오훈택이라고 합니다.
5: 기획 담당하고 있는 권지우라고 합니다.
6: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7: 저는 명필름 아트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황다진입니다.

명필름 아트센터는 영화사 명필름이 파주 출판도시에 세운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우선 지하 1층에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카페와 굿즈샵이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요즘 직접 만드는 베이커리가 손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또 영화 관련 책이나 굿즈들이 많이 있어서 구경해 보실 수도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쇼룸이 있는데요. 현재는 세계 영화 우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제를 만들고자 하셨던 영화인인 고 김대현 선생님의 수집품을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층은 명필름이 지나온 스토리가 담긴 아카이브 룸이에요. 명필름 영화 스틸컷, 그리고 영화에 쓰였던 오브제들, 그리고 영화 속 필름 사진들 같은 것들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4층에는 작은 상영 공간인 스크리닝 룸이 있습니다. 스크리닝 룸은 신발을 벗고 좌식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조금 비스듬히 누워서 영화를 보셔도 되고, 또 1층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나 디저트를 함께 드시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명필름 아트센터는 곳곳을 영화라는 키워드로 채워놓고 있는 공간입니다.

0: 무비랜드는 작은 극장이고요. 옛날 영화들을 바탕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작은 극장입니다.
1: 이제 1층, 2층 리모델링 하고서 F&B랑 매표소 라운지 올라가고 이제 쭉 위로 영화관이 증축될 예정입니다.
2: 되게 거대해 보인다.
3: 여기 진짜 실물 훨씬 커.

0: 감정을 느끼면 좋을까를 되게 설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었어요.
1: 재밌게 하자.
2: 네.
3: 둘, 셋.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이 극장의 이름을 정할 때도 좀 더 놀이동산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추러스도 그렇고 라디오 채널도 그렇고 저희랑 대화하는 그런 모든 게 좀 즐거웠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서 무비랜드라는 이름으로 확실해졌었어요.
4: 저는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월 말에 이제 1주년 준비해서 딱 1년 됐습니다. 저는 딱 처음에 상영관에서 고사 지낼 때 생각나요. 딱 1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돼지 머리 실제는 아니고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술 따르고 그랬던 기억이 전 되게 아직도 강하게 남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리고 약간 다 설레고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었는데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1년 잘 끌어온 것 같습니다.
1: 매진 시켜주세요.
5: 제발, 제발.
6: 저희가 올해로 개관한 지 딱 10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개관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사기사님, 그리고 저 이전에 거쳐갔던 많은 직원분들이 이 공간을 애정하면서 아끼고 갖고 오셨던 것들이 일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영화관은 186석이고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음향으로 영화 사운드의 힘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상영이 있는 관이 하나뿐인 단관극장입니다.
7: 3층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의자예요. 저희가 원래 이거보다 작고 싼? 두 배 싼 의자를 사러 갔다가 프리미엄관용 의자잖아요. 한번 앉아보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부해요. 공간은 작지만 의자는 정말 편하다.
8: 아, 네. 저희가 주로 한 달에 한 번에 한 분의 이제 큐레이터를 섭외를 해서 그분이 뭐 작업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영감 받거나 좀 도움이 되셨던 영화들을 네 편에서 한 6편 정도 셀렉을 하고 있고요. 그 셀렉한 영화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라디오 콘텐츠도 촬영을 하고 공간에 이제 그분의 소장품이라든지 영화 관련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공수를 해와서 공간 안에 같이 녹여서 좀 더 영화라는 걸 좀 더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저희는 저희 멤버 9명이 모여도 작은 사회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친구가 붙고 해서 점점 그 사회를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 분을 모시는 것도 저희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영화를 볼 때 내가 좋아서 보는 것도 있는데 친구가 추천해줬을 때 그 영화가 되게 재밌고 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 같은 그런 큐레이터가 영화를 매달 선물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6: 우선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은요. 저희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영화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들을 꾸준히 생각하고 네, 리스트업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희의 사심이 조금 들어가서 꼭 소개하고 싶은 영화들을 네,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한국에 정식 개봉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귀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영필름 아트센터에는 영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영화를 온전히 감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상업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가리지 않고 상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요. 특히나 음악이나 미술, 뭐 사진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나 수요도도 높은 편입니다.
0: 티켓 부스에 저희가 마이크로 약간 놀이동산에 질때 오듯이 말을 걸어요, 손님분들한테. 거기서부터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이 저는 좀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골 손님분들이 계시는데 저 골목에 들어오실 때부터 저희가 나랑님 오셨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분이 엄청 좋다고 손님분들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2: 여기가 공간 기획이 너무 잘 돼 있고 예쁘고 그리고 영화 큐레이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3: 되게 신경을 엄청 쓰신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층별로 역할 같은 게 나눠져 있는 것도 그렇고 직원분들께서도 오셔서 막 말도 친절하게 잘 걸어주셔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영화관들은 요즘 다 키오스크로 고객분들을 응대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조금 더 공수가 들어가더라도 티켓을 체크하면서 손님분들이랑 한마디라도 더 나누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 공간에 계속 오고 싶게끔 만드는 힘이라고 느껴서 1,000명이 한 번 오는 공간보다는 100명이 10번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1년을 딱 채워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10번 오신 분이 딱 100분이 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 이 단골 분들이.
4: 이제 상영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보는데 항상 제가 보면은 상영관 3층에 디얼에 이번에 앉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에 계속 제가 앉는데 그 공간이 이 삼계충 중에서 제일 좁지만 저만의 공간이기도 하고 친하기도 해서 그 공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6: 제가 개인적으로 아트센터에서 조금 좋아하는 공간은요, 2층 쇼룸에 있는 전시대 맞은편에 놓여있는 좌석인데요. 약간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좌석에서 바로 앉으면 2층에서 외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바깥을 좀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겨울에는 눈이 쌓여 있고 또 여름에는 강아지가 산책 다니는 그런 귀여운 풍경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그쪽에서 앉아서 외부 풍경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명필름 아트 센터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필름 아트 센터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같이 와서 여기 공간에 이런 것들이 있대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무브랜드 하기 이전에는 사실 옛날 영화들을 잘 보는 관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신작을 위주로 하니까 신작 위주들로 봤었는데 무브랜드가 생기고 나서 제가 저희 극장에서 옛날 영화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떤 영화가 어떤 영화에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 배우들이 이 감독이랑 어떤 필모를 쌓아왔는지 그것도 이제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무비랜드를 하면서 저희 마스터즈 분들이랑 비슷한 관객이 된 것 같습니다.
8: 뭔가 내 취향이 왜 안 생기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좀 돌이켜보면은 뭔가 근데 깊게 파보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발견하고 디깅하는 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네 해서 뭔가 취향이라는 게 되게 쉽게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갖춰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요즘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서 취향은 어떤 디깅과 발견 그런 거에 어떤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 그게 어려워요. 취향이요? 취향이 뭐냐고요?
8: 저는 무브랜드라고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브랜드를 재미야?
6: 제가 요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이 라디오 헤드로 철학하기라는 책입니다.
0: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BPC라는 팀버튼 감독 영화인데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또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4: 다이소 가서 그 키트 있거든요. 그 키우는 거. 그거를 2,000원 주고 사와서 예쁜 화분에 옮겨 심고 물 주면은 자라나요. 지금 애정 가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 화분과 식물, 물 주는 세트 그거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오, 예,
9: 오, 잡았어요.
4: 아, 기분이 어려운데요?
10: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 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Ke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Ke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s.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0: 자, 와이엇.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지?
1: 어, 와이엇.
0: 어, 알렉사. 어, 또 만났네요.
1: 어디 찾으세요?
0: 알렉사,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1: 아, 지하철역.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에 왔어요.
0: 진짜?
1: 응.
0: 짱이다.
1: 따라와요.
0: 알렉사,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쪽은 아니에요. 아, 이 옆쪽이네요. 따라와요. 아, 이상하네. 이쪽인 것 같았는데?
0: 알렉사,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아, 지하철역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1: 아, 그쪽?
2: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3: Today, we'll cover some must-know travel expressions for when you come to Korea. Let's learn how to find your way using Korean. Remember learning 어디에 있어요 in season 1? Well, there's a shorter way to say the same thing. It's 어디에요? 어디 means where, and it's used to talk about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So to ask where something is, say 장소 plus 이 or 가 plus 어디에요? For example, if you're looking for the subway like Wyatt was, you say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If you need to go to the bathroom, you say 화장실이 어디에요? If you say this to any Korean, most will kindly tell you the location you are looking for. When describing directions and expressions like 이쪽, 저쪽, 앞, 뒤, 옆, just like Wyatt, Alexa, and Hyojin did. 이쪽 means this way. 저쪽 means that way. 앞 means in front of. 뒤 means behind. 옆 means next to. For example, go this way in Korean is 이쪽으로 가세요. While go that way is 저쪽으로 가세요. To tell someone it's next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can say 편의점 옆에 있어요. Let's look at an example. To say it's in front of the park, you can say 공원 앞에 있어요. Now, how about learning a little trick to make your Korean sound even better? First, there's the word 쭉. Add this to any direction to emphasize they need to keep going that way for a long time. You use it like this. 이쪽으로 쭉 가세요. Remember 오른쪽 from season 1? You can add it to that too. Say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Simple, righ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4: Chiatoyogi odio. Chiatoyogi
2: odio. Ichoguro caseo. Ichoguro caseo.
0: Hajang city odio. Hajang city odio.
2: Canijum your pace, sir. Canijum your pace, sir.
4: Ichoguro chu caseo. Ichoguro chu caseo.
0: Orange ogro chu caseo. Orange ogro chu caseo.

0: 뭐 여기 여기예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저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3: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예요.
3: 케이푸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푸드에 뭐 그러셨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3: 아, 아니야?
0: 나랑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6: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4: 네네.
6: 앉아주십니다.
3: 예.
6: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4: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6: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 소영이?
6: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6: 처음 들어보세요.
4: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뭐?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셔서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와우.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K한방 뷰티 왜?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순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서 돌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강한.
2: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아니, 내가 돌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들.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보통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묘사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거.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란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1: 아.
0: 예.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아, 근데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자.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1: 네. 오.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유.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그리고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2: 전
3: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예.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2: 네.
0: 이쪽으로
2: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2: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2: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1: 큰일 났나요?
2: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어,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식스팩이시네요.
0: 맞습니다.
1: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좋아. 먹으면 안 되나? 어, 그럼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1: 네. 이사님 한번 넣으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0: 아, 네,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0: 여기 나온다.
2: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래서.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렇지.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어, 느낌이
2: 아, 이거 다 보이냐?
1: 잠깐만.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데 다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응.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0: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0: 어? 뭐야?
1: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0: 토양체질.
1: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코,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2: 헐.
1: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은 선생님이시네.
0: 네.
1: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2: 아~
1: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네.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네.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0: 뭐.
1: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아. 가능하실 거예요.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아,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0: 네.
1: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0: 예.
1: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0: 예.
1: 하체의 또 부피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런이나 이런 식으로
2: 전자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2: 아웃!
1: 아웃! 바깥에!
2: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1: 네.
0: 노! 아,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4: 네.
3: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5: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4: 네,
3: 여기서는
4: 네.
3: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오.
3: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4: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4: 오,
0: 용침 맞아봤어?
5: 맞아봤어.
0: 얼굴에?
5: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0: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

0: 그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1: 아, 진짜요?
0: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0: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3: 아, 콜라겐.
0: 네, 콜라겐 중요하죠.
3: 예.
2: 그렇죠.
0: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 또 저희가
0: 네.
2: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0: 아, 네. 어떤 스케줄?
2: 내일 자켓 촬영인데.
0: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3: 네.
2: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에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0: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3: 오~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2: 그렇지.
3: 아, 그거 조금 그래도
2: 방송이지만
3: 맞긴 해.
2: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0: 네.
2: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0: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남았거든요.
3: 네.
0: 안 아프다고 합니다.
2: 아니, 그 친구가 유치원...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0: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3: 네.
0: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3: 네.
0: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네.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네.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3: 예,
2: 용기 있게. 네.
0: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3: 네, 네. 좋습니다.
0: 들어가 보시죠.
3: 와우.
2: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0: 예. 하나도 안 아파요.
2: 예.
0: 자, 해볼게요.
2: 예.
0: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1: 지금 낫나요?
0: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2: 네.
0: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1: 오, 신기해.
3: 안 나온 것 같아?
1: 오, 뭐야, 뭐야.
0: 괜찮으시죠?
2: 예, 예,
0: 네,
2: 괜찮...
0: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2: 네.
0: 이거 처음이셔서
2: 아이는 편한...
0: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2: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0: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3: 이 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0: 따끔.
1: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3: 오!
2: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0: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1: 아, 예.
0: 괜찮으세요?
1: 예, 전혀.
3: 형, 이 형 안 아파?
1: 오, 왜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3: 진짜로?
0: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2: 네.
0: 해보실래요?
1: 아픈가요?
0: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좋겠네요.
1: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따끔.
1: 오!
0: 괜찮으시죠?
1: 네.
3: 오,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0: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2: 예.
0: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2: 오.
0: 봅시다.
3: 피카츄 하나, 피카츄.
2: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0: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0: 네?
2: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0: 제가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2: 네.
0: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2: 예. 조금씩 옵니다.
3: 오.
0: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0: 오? 정답인데요?
2: 제가 이래도 BTMC입니다.
0: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2: 그렇죠.
0: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오.
0: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0: 네.
2: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2: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2: 네, 알겠습니다.
0: 됐습니다.
2: 이거 아까운 데가 지우라 빼면 안 돼요?
0: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우와!
3: 와.
1: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분 상태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3: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
1: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3: 아, 근데 느낌이 지금
1: 올라오잖아요.
2: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0: 연기를 못합니다.
1: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3: 이제 내가 해볼게.
0: 자, 먹어보실까요?
3: 네. 아싸리 어머.

0: 알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1: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2: 놓았어요?
0: 응.
1: 오, 진짜 들어갔어?
2: 나쁘지 않은데요?
0: 괜찮으시죠? 네.
2: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1: 이게 침이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0: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1: 아, 딱.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0: 아,
2: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0: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1: 근데 이게
0: 네.
1: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오, 맞아요.
1: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0: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역시 뷰티 MC.
0: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1: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0: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0: 느껴지세요?
2: 네, 조금 올려.
0: 더 올릴까요?
2: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0: 거.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이에요.
0: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2: 아니요, 전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0: 오,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2: 예.
0: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2: 네.
0: 고생하셨습니다.
1: 하느하기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2: 근데 진짜 안 아파.
1: 이게
2: 빼는 것도 안 아파.
0: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1: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2: 맞아.
0: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봐봐,
2: 한층 젊어진 것 같아.
0: 오늘 정한층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1: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0: 네, 맞아요.
1: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외국 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 분들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1: 네.
0: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2: 이제 바디.
1: 바디.
0: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2: 와우, 리버블.
0: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2: 네. 오!
1: 바디! 이거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0: 네, 맞습니다.
2: 오케이, 좋았어.
0: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가세요.
2: 예. 마주모가 가세요.
3: 아,
2: 예?
3: 이야.
4: 잘 받고 오셨을까요?
2: 예. 너무 어려진 것 같아요.
4: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2: 예.
4: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2: 오!
4: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2: 네네.
4: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2: 오!
1: 근데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4: 네.
1: 추나가 무슨 뜻이죠?
4: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1: 네.
4: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 진행을 했었고 밀고
1: 밀당.
4: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4: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4: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2: 확실히 아시네요.
4: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나에서.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 있고 우리
1: 맞아요.
4: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1: 맞아요.
4: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 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4: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4: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 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0: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1: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2: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0: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3: 맞아요.
0: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3: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4: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0: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치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5: 오.
0: 난 저 올라갈게요. 오. 오. 오. 자, 시원하신가요?
4: 네. 시원하네.
1: 180을 그 좋다. 와우!
0: 와우!
1: 끝났어요.
0: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1: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형, 대박이야.
0: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2: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0: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2: 예?
0: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저한테 힘 빼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 더 쭉.
1: 괜찮아. 오, 뭐야, 왜 시원하지?
2: 오, 시원해.
1: 오, 그래.
0: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2: 좋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0: 네, 고생하셨습니다.
1: 오!
0: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2: 오? 오, 좋은데요?
0: 좋으신가요?
2: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0: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우와.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5: 네.
0: 어떠셨을까요?
2: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네네.
2: 드륵 하고.
0: 그쵸.
2: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0: 무서우셨었죠.
2: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
0: 맞춰진 느낌.
2: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1: 퍼즐처럼 뭔가 시원해지고.
0: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2: 아,
1: 음액. 후!
2: 아니,
1: 네.
2: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2: 3-in-1이잖아요.
1: 그게 뭐죠? 일석삼조?
2: 이너 뷰티.
1: 아, 이너 뷰티.
2: 얼굴.
1: 얼굴.
2: 몸.
1: 아,
2: 할 수 있다.
1: 여러분들께서도 또 K-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2: 안녕.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라고.
1: 어,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여기는 제사실인데요.
1: 아, 제사.
4: 예쁜 문어가
1: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네, 올라가는 곳.
4: 안동에는 이제 미식점, 결혼식.
1: 결혼식에도.
4: 장례 문화 할 때 이제 문어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4: 서로 가져드리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1: 아, 진짜로?
4: 일단 먼저 머리 한번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오,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4: 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5: 단단하고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1: 네.
5: 피때 피.
1: 예, 예, 피.
5: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5: 이렇게 고등마당 네. 어울릴 만한 중주라고 안동 소주가 또 있습니다.
1: 소주?
5: 안동 소주.
1: 와, 이거랑 같이.
5: 같이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5: 맹계 마을이라고.
1: 맹계 마을.
5: 그러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1: 그것도?
5: 시음도 할 수 있고.
1: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0: 좋은 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이렇게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이거 딱이죠?
1: 예.
0: 이거 커요. 퉁퉁해요.
1: 10개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1: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다리살.
1: 그러면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Korean dishes.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2: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l. Let's go. 실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무거워요. 진짜? 여기까지?
3: 이렇게 무거워.
0: 감사합니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4: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한?
4: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0: 밀로?
4: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4: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4: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0: 소주예요?
4: 네.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4: 괜찮아요?
0: 깔끔해요.
4: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의
4: 향이 나죠. 밀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4: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0: 가봅시다.
4: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0: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0: 40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4: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0: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거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0: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1: 오? 와, 다르네요.
2: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2: 네. 네, 두드러워지고. 오,
1: 와,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2: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1: 자.
2: 오케이.
1: 왜요?
2: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트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버퀴트예요.
2: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그사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2: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2: 세요. 60도.
1: 근데 뭔가 상큼해요.
2: 네, 맞아요.
1: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2: 네.
1: 너무 좋아요.
2: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1: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2: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안동.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2: 와, 엄청 크고 좋네.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2: 맞아요.
1: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2: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2: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2: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1: 예스! 네,
2: 가시죠. 네.
3: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먹겠습니다. 일단 한잔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뭐가 간식한 거야?
2: 닭.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2: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2: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2: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2: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2: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2: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고등어.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네.
2: 그냥 이렇게 아.
0: 찍어 먹는 거.
2: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2: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오늘은 하나도 없어. 다 잡내를 잡아주는
2: 이거
0: 역할이.
2: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저는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2: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2: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2: 네,
0: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2: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진짜?
2: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3: I'm happy.
2: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2: 네, 저도 한번
0: 쌈먹겠습니다. 떡고기, 야채 이렇게 하면
2: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2: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 a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2: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2: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록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2: 좋아.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1: We are back, baby! Finally, after 3 whole weeks!
2: 맞습니다.
1: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2: 여러분도 우리 보고 싶었나요? 아, 좋습니다.
1: 네, over the past 2 weeks, Heartwave's Lian and Give It Up's Lukia stepped in as the special MC. I heard they completely won over the hearts of the fans all over the world.
2: 아, 그러니까요. 저도 챙겨봤는데 너무 또 풋풋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2: 아주 아주 너무 든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 Yes, I feel the same way. Now that Myeonglan is back, how about a quick cheer to get ourselves fired up? Fighting!
2: 아, 좋습니다. Woo-hoo!
1: All right. To welcome the summer season, we've got a special episode lined up today.
2: 네, Simply K-pop 여름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무더위를 멀리 멀리 날려줄 여름 플레이리스트 준비해봤습니다.
1: From songs that will instantly cool you down to stages filled with a summer spirit. Are you ready to hit play together?
2: 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요, 여름 저격 단짠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네, 강렬한 퍼포먼스는 물론 감성까지 채워줄 무대들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What's been your go-to song? Could you recommend a summer song for us?
1: Ah. 저 요즘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격하게 운동하거나 춤추고 나서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0: Okay, then what is it?
1: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아,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0: That is so you, Wonjin.
1: Uh-huh.
0: But we all have that one song we turn to in moments like this. One that instantly gives you a boost.
1: 맞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는 나의 에너지 플레이리스트.
0: Nice. Shall we check it out?
1: 좋아요. 뮤직 스타트.

0: 시블리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캠은 코너죠.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They are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icons. Please give it up for Zodiac.
0: Welcome.
2: Come on in. Come on in.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Hello, Zodiac. Can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Thanks, global.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0: Hey.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Phantom Fire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인 Phantom Fire라는 앨범은요, 총 수록곡이 다섯 곡으로 되어 있고, 동명의 타이틀곡인 Phantom Fire라는 곡은 알리바이 세계관에서 이어져 온 노래인데요.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밤.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순간, 종말 직전의 밤을 자유롭고 대담하게 저희만의 방식으로 즐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나이스. 좋습니다.
1: Also, I watched the Phantom Fire performance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sexy and laid-back vibe.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5: 네.
6: 네. 네, 안무 포인트 동작은 먼저 약간 Phantom Fire 제목과 같이 좀 더 환영 속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0: 휘어잡고 땡기면서
1: 땡기면서
0: 열정을 보여주는
2: 열정.
0: 네, 다시 한번 땡기고
3: 열정
0: 땡겨서
3: 열정.
0: 어깨를 쳐서
1: 열정
0: 다음에 여유
1: 여유까지
0: 치고
1: 에이
0: 와서
1: 네.
0: 다시 여유
1: 여유
0: 네,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1: 에이.
0: 모여서
3: 열정.
0: 포즈 하시면은 저희 싸비의 챌린지 안무 부분입니다.
1: 아,
4: 너무 멋지네요.
1: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실까요?
0: 네.
1: 렛츠고. 좋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5: 우리 명란제의 열정 한번 뽑아내볼까요?
1: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0: 오케이.
1: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 Yeah.
1: 네.
4: Alright. 뮤직 큐.

0: 어떻게 들으셨나요?
1: 오, 너무 좋은데요. 너무
2: 좋은데요? 좋은데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right,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Zodiac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you all look so amazing today. What's the key point of each of your outfits?
3: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0: 네, 범수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어, 오늘 옷의 포인트는 이 주렁주렁 걸린 체인인 것 같은데요.
3: The key point is the chain that is hanging very loosely on his chest.
0: 어, 좋습니다. 혹시 씽님은 있으실까요?
5: 저는 이 모자입니다.
6: 어, 특기. 오. 오.
3: So like a hood with ears on it.
0: 자, 다비님 있으실까요?
7: 어, 저는 딱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 팬텀 파이어, 파이어를 표현하는 이 바지와 그다음에 하네스. 하네스인 것 같습니다.
3: Okay. So the pants that looks like fire and the harness he has on.
0: 좋습니다.
3: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Okay. Which member do you think has the best sense of style? Has there ever been a look or outfit worn by another member that you think, I'd love to try that?
3: 아하, 예, 평상시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멤버가 누구신지 그리고 탐났던 스타일링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한번 웨인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7: 어, 저는 저희 그룹에서 그래도 리오가 패션 감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 So Wayne thinks it's Leo.
7: 네, 리오가 이쁜 옷이 되게 많고요.
3: He has a lot of pretty clothing.
7: 그리고 제가 비니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리오가 예쁜 비니를 많이 알고 많이 사서 가끔 탐이 납니다.
3: And he likes to wear beanie by himself a lot. So when he sees Leo and his pretty beanies, he really likes to try that out.
0: 좋습니다. 한번 규님, 규민님 답변해 주실까요?
8: 네. 어, 저는 그 저랑 그 같이 살고 있는 다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빈이.
3: So 규민 thinks it's 다빈.
8: 네. 다빈이의 방에 가면은 가져가고 싶은 옷이 정말 많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3: So when he goes to Dabin's room, there's so many clothing that he would really like to take, but unfortunately the size doesn't fit.
0: 좋습니다. 아까 또 지목 당하셨던 우리 리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6: 네, 저는 자얀 옷 선택할게요. 왜냐면 자얀은 약간 귀여운 스타일 되게 많이 입고 근데 약간 나 저랑 많이 반대가지고 그래서 한번 입고 싶었어요.
3: Okay, so Leo thinks it's 자얀 싶었어요. Because 자얀 has a lot of cute clothing and so it's very different from his personal style, so he would like to try that out. Next question, please.
4: What fashion item do you own the most of?
3: 자, 모자, 목걸이, 셔츠, 선글라스 등등 각자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신 패션 아이템 무엇인지?
8: 저는 사실 패션에 막 큰 관심은 없는데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모자가 진짜 많아요.
3: So 현식 says he doesn't really have that big of an interest in fashion, but he has a lot of hats.
0: 좋습니다. 다음 자연님.
2: For me, it's hat. Like, even I think I have like few hat that have same color but with different style. Like I have what is it, like
3: snapback,
2: yeah, snapback, but they all is like same color.
3: Same color.
2: Yeah.
3: And what color is it?
2: Maybe probably like red, and then like, you know, like have an army pattern.
3: Uh-huh. Yeah.
2: That
3: yeah.
2: one I got a lot.
3: Okay.
2: And yeah.
0: Cool. 좋습니다. 렉스 님.
9: 저는 아까 액세서리 좀 위주로 많은 거 같고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Okay, so Lex says he has a lot of accessories like rings, bracelets, and necklaces. Okay, thank you. Next question, please.
4: Okay, and the last one. Do you usually get your fashion inspiration maybe from the artists, movies, social media, or maybe somewhere else?
3: 다른 아티스트나 영화, SNS 등등 패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 어, 저는 아이돌 선배님 분들이나 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플이 있는데 핀터레스트라는 어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좋죠, 좋죠.
0: 어, 좋습니다.
3: So he says he uses an app like Pinterest a lot for his fashion inspiration.
0: 좋습니다. 씽님은요?
5: 네, 저는 저스틴 비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연습하다가 바지 이렇게
7: 여기까지.
3: Oh, you're the same like Wonjin.
5: 어, 진짜요?
3: Oh, yeah.
0: He knows.
3: Oh,
0: yeah. 좋습니다. 자, 웨이님은요?
10: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장바구니 담는 편입니다.
3: Okay, yeah. So he also has a lot of artists that he looks up to, and also he does a lot of online shopping. So when he looks at the clothes online, the ones he thinks is pretty, he puts it in his his cart. All right, could you say a final few words before we wrap things up?
4: Thank you so much for today, Sotiek. It was a special experience for me, by the way.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and happy birthday, Leo!
5: Oh, thank you.
4: Please stay healthy and I hope we can meet again soon. Thank you.
0: 아, 좋습니다. 자, 윈님께 한번 우리 규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11: 아, 일단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텀파이어 활동도 덕분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소디에게 신곡 무대 한번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2: Yang pertama mau bilang kita udah persiapin fanfire ini secara matang, jadi jangan lupa buat terus support dan terus cintai Zodiac sampai kapanpun itu. Like I hope we can stay forever like this.
3: Ooh, all right. Well, here's Zodiac's performance of Phantom Fire, overflowing with their tough energy.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9: 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12: 일 날 midnight haze 어둠 속에 갇힌 king's highways hidden page 이제는 맞지 못해 eternal chase in a vampire

0: Summer playlists have all kinds of songs and moods. Isn't that right, Wonjin?
1: 맞아요. 조금 낮에는 약간 이렇게 시원하고 좀 청량한 노래를 좀 찾는다면 밤에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좀 찾는 법이죠.
0: That's why we have prepared the Early Summer Night Playlist. Our Nest artists are sure to bring all the feel of a summer night.
1: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촉촉하게 물들일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e're bringing you an incredible lineup of pure talent. First up is the R&B goddess, 유성은.
1: 그리고 데뷔 20주년을 맞아 다시 뭉친 레전드 그룹, SIA의 완전체 무대까지. Music, song.

0: Let's go! Simply K-pop! Simply K-pop Summer Specia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episode!
1: 네, 오늘 저희가 엄선한 여름 플레이리스트 다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0: Well, we hope your playlist will be filled with great songs all summer long. And with that,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1: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반크의 정희성 연구원입니다.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고향이 여기예요.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동목치료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신한옥 골드, 그걸 조금 이제 예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얕게 길렀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가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1: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그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이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 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 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를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 원연농협 옆에 가공 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먼저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노라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2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 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0: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1: 예.
0: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한번 뒤집어 주시면 뒤에 떡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수줍, 저 산골이에요, 수줍팔봉.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 분 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을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명품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촉진하는 거는 그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뭔가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 이제 소비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줘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돌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 길 옆으로 오다가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갖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거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이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러면 이만

보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격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호텔을 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

0: 여기서 나서 내가 구대째사니까 선대으로는 너부터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큰 거는 한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세 명, 네 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목개 와서 거기가 자연. 목개 와서. 이게 왜 그러냐면 목개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요. 그래서 거기 갈라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못 가요, 여기는. 잘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계집 짓는다니, 네달 노년들이 이제 계집 짓는다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살,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논의에 계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로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거예요.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사람들 좀 자리매김이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주는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벗어놓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요.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했는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야. 이건 몇단 비가지고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치라 된다고. 훌치라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디딜빵 하나 이런 데다 찌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풋밭이. 그런 말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뽑아다 저 해가지고 쥐어뜯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에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전부 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하시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뭐 배추를 양을 늙어놓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 물부어서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트러진 게 없어서 좀 걸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일본은 아주 걸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요.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거. 식구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000원씩 사다가 넣고,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가 하니까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 그게.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STAR를 만들어서 이 K-STAR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STAR와 가상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4: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not too far away.
0: Yeah,
4: unbelievable.
0: Yeah,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4: In the flesh.
5: There'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0: So reassuring.
4: Yeah.
0: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4: One last time.
1: Vibe in action. Wow.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that is called green hydrogen.
0: Hydrogen has color?
6: The most eco-friendly because we only require water. Maybe we could power ships, planes, spacecraft with hydrogen in the future.
0: Let's live long so that we can see all these technologies unfold before we die.
4: I hope so, yes.

0: The first stop for the East Sea Expedition i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is located in Yangyang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his is a traditional cemetery where people pay respect to the East Sea Dragon King. Ancestral rites are held for a prosperous year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A place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definitely a meaningful experience for the five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파여 들었대요. 예, 굴
2: 쳤지.
1: 그래서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를 구. 이렇게 굽구하면 구부래요.
3: 네.
1: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2: 배
3: 배
1: 흥
2: 배 흥
1: 배
2: 흥
1: 배 흥 배
2: 다섯
1: 흥 평시
2: 금? 네. 같은데?
1: 이렇게 일어나면 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 다음에 아흥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4: 그럼 저, 저 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독받는 일이에요. 이거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네.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좋은 네. 일이라고요.
4: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2: 배
1: 흥
2: 흥
1: 배
2: 좀 내려가지.
4: 오케이 오케이.
1: 흥, 배, 흥, 평신.
4: 네,
1: 일어나세요.
4: 도와줄 감사합니다.
5: 아, 괜찮아요.
4: 핸들지 마.
1: 복구 무릎을 꼬르.
4: 어, 생각보다
6: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2: 왜 자세요? 적응돼.
1: 흥,
6: 이렇게 하면 돼.
1: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2: 어, 네, 하나씩
4: 네, 알겠습니다.
1: 예, 원래
2: 그건 뭐 제사 같은
1: 또 날 때 세 번 이제
2: 여기서 네 번.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7: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2: 하나, 둘, 셋. 영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3: 감사합니다, 선생님.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지금
2: 여기 오구꽃 지금 하고 있잖아요.
3: 예.
2: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그 이런 거
4: 대나무
2: 예. 네, 그거 봤거든요.
3: 예.
2: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3: 아, 저 붓을 먹지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하나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를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2: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그 있잖아요.
3: 예, 예.
2: 그거 어떤 거죠?
3: 동해 별신 구서는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구시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예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구시라야.
2: 오.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3: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부 끝끝 대진 거진 고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지 이제 별신 구슬 해야.
4: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3: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바동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
2: 5대째로
3: 받았어요.
2: 예.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3: 예.
2: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3: 예.
2: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3: 예.
2: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3: 예.
2: 예.
3: 어른들 다 돌아가서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야 되고 싶어요.
4: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3: 예, 굿이 너무 좋아서.
0: 샤먼 Kim Yo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5: Wow!
0: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정동진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to Samcheok Beach and Samcheok City.

0: Strong ocean currents and stuff.
1: Yeah, so,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Just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0: Mm-hmm.
1: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mm-hmm.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Mm. So he made it out.
2: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And like, he's got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3: 귀여운다.
4: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yongsan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1: It's clear.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5: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여기서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5: 그렇죠.
1: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아주 굉장히 크거든요.
5: 네. 올라가면
1: 저 올라가면은 이제 메인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5: 가볼까요?
1: 그 비석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5: 이야.
4: Samchu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u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1: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이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뚫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5: 네, 그렇죠.
1: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5: 들어가봐도 돼요?
1: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5: 안 들어가요? 이렇게
6: 들어갈 수 있어요?
7: 들어갈 수 있어요.
6: 열쇠 뭐 선생님 열쇠 가지고 계시나 봐요.
5: 1006
1: 옛날에.
4: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5: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4: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uk City to this day.
5: 제출하는 거.
1: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이 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5: 재앙이죠.
1: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5: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1: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4: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uk too, right?
6: 동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스트 씨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5: 네.
1: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이 비석이.
5: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5: 그게 증명한 거예요.
1: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어디 가요 지금? 형 우리 어디 가?
1: 지금?
0: Where are you going?
1: 지금 울진 가는 거 아니야? We going to 울진, right?
0: 울진.
2: Where are the guys off to now? Susan looks like h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East Sea.
0: I'm loving it. And the reason is you.
2: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Uljin.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Sutosa,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Islands. Daepunghon in Uljin is the place where the Sutosa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네. 네. 네. 저는
8: 티처.
9: 반갑습니다.
7: 네. 네, 강화남의 자원봉사자 김승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게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9: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그, 걸
7: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라.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2: 장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 Jolmo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7: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2: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7: 그리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3: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7: 예, 여기서
3: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7: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3: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요?
7: 세이닝. 예, 노를 젓고 돛을 달고 예, 노도 젓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게.
2: The significance of Daepungho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o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7: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9: 그거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3: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9: 네. 네.
2: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도동항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1: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2 hours.
3: Surprise!
2: Yes. Oh.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 새벽에 잡아요.
1: 아, 그쵸. 아,
4: 새벽에 잡아온 거.
2: 아,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아.
1: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네.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단맛보다 단맛이 좀
1: 단맛이 나요?
5: 네. 단맛이?
2: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5: 구워서
2: 냄새
1: 못 먹어.
5: 아, 여기 친구.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2: Melting.
0: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the.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6: This is where we walk.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1: Sadongha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port to the Jeodong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7: What is it?
8: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7: Igneous rock. And
8: you? Well, it's cool because
7: how do you know that?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1: 아, 네, 감사합니다.
10: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1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2: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10: 네.
12: 그 언제 보여요?
10: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2: 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10: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2: 네, 네. 네.
10: 감사합니다. 네. 네.
0: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 세종신록 진리시. And it's you know, it's
13: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5: Really?
1: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0: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B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2: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
2: 아, 고래.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1: 야, 이 안에 내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3: 네, 실제.
1: 실제요?
3: 네.
2: 와, 집과 옛날. 또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1: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임서, 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이게 진양군.
2: 네, 진양군.
1: 사진 속에 있던 진양군.
2: 와, 진짜 크다.

0: 아니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1: 아이고.
2: 비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2: 아유 반갑습니다.
3: 오빠 친구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0: 네. 어디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3: 저는 오늘 중구 대표 관광지인 함얼루를 안내해드릴 관광 가이드 울산 큰애기입니다.
0: 네, 아, 울산 큰애기.
3: 아 저는 네. 울산 중구 대표 캐릭터이자 네. 관광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아 7급이면 높은 건데.
3: 뭐 그렇죠.
0: 7급 공무원이요?
3: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일할 때도 항상 이거 쓰고 하시는 거예요?
3: 아 그럼요. 아,
0: 그러면 공무원 중